0: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
0: 그래. 그렇죠. 이만이야.
2: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0: 떠오른다.
1: 이거 아무 먹고 제가.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가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2: 네네.
1: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폐부품, 아~ 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2: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2: 어? 아, 요거.
0: 피부스프 뭐.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0: 네.
1: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0: 정크
1: 아트.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2: 버물비?
0: 버물비?
1: 트랜스포머.
0: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0: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0: 메가트.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0: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필공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너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0: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0: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그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0: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0: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0: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좋아하고,
0: 그러네. 뭐, 네.
1: 메가트론 버물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0: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0: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해.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0: 아, 전쟁.
3: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0: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게 한
0: 제 뭐지?
1: 15m?
3: 어, 12.5m예요.
0: 12.5m?
1: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1: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들었어요.
0: 아,
3: 예.
0: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1: 그러니까.
0: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3: 그쵸.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0: 그니까. 와. 아, 그러네. 죽어있네.

0: 아,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2: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3: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0: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1: 마스터다.
0: 아, 명장.
3: 어, 마스터. 네.
4: 반갑습니다.
3: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1: 와.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4: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예.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4: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도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4: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해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0: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죠? 예, 해야 됩니다. 물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맛있다. 이게
1: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한 개씩 한 상인데.
1: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이건 두상
1: 내려고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예.
3: 덕분에 호강합니다.
0: 아니, 명장님, 네.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맛있게
3: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불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니, 뭐? 버섯 향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거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3: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3: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3: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3: 배꽃
0: 배꽃이다 배꽃. 네. 배 이거를 싸 먹나 보다.
3: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0: 이렇게
3: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3: 아이고.
0: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3: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3: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백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3: 말로 막.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3: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3: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0: 제가
3: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 거야.
3: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3: 명장 인정, 인정.
0: 와우. 너무 맛있다. 피디님, 여기는
3: 여기에
0: 또 어디예요?
3: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0: 조각보요?
3: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4: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이제 있으니까.
3: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4: 네.
3: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0: 진짜요?
3: 그런 공이에요. 이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서
0: 여기에
3: 만나 뵙죠.
0: 한국 전통 조각
4: 북부 연구실. 오, 네.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3: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4: 예?
3: 그랜드 마스터.
4: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3: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4: 그래요?
3: 한번 가보시죠.
0: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2: 너무 고우시다.
0: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1: 좀 할머니예요. 그... 75.
0: 오, 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1: 51년생.
0: 50,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1: 그래요.
0: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1: 예.
0: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마스터라고 돼 있고
1: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0: 예, 혈액갱신 그랜드마스터인데
1: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0: 예.
1: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계속
1: 작업을 해야 하고
0: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1: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1: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3: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1: 예.
3: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1: 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0: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0: 예, 미국에서 아. 한 8번 해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2: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0: 예, 예.
3: 요건 지금 콜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예요.
0: 잘 하시네.
3: 아,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0: 묶어가지고.
3: 이렇게 쪼개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0: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3: 그러니까.
0: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네.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 묶어. 네. 실 묶인 데만 염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3: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어서 이렇게.
0: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
2: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0: 예. 예.
2: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이.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3: 그럴 예. 것 같아.
2: 이 색감 자체가.
0: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 받아가 전시.
2: 아 멋있다.
0: 이거는 뭔가 중국 삼배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배예요.
2: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0: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2: 얘예요? 제일 지금 이게 제일 뭔가
3: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2: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2: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1: 저거를 예, 저 예.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2: 이거 약간 풍경,
0: 모빌
2: 같은데?
0: 풍경.
1: 네. 아, 모빌.
2: 아, 모빌 풍경 네. 같은.
1: 바람 부는 데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2: 것 같은데. 아, 소리 띵띵띵이야.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1: 너무 궁금해.
2: 아, 궁금하다.
0: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1: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 빼기 어렵던데.
0: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2: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0: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1: 그러니까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0: 이렇게 해가지고.
1: 붙였나?
0: 예.
1: 딱 붙은 거죠.
0: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대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대고.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2: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돋보기들이
1: 들어왔어 들어왔어.
2: 어 그래 들어왔어.
1: 왜 이래 들어왔어.
2: 간격이 되게
1: 아까랑 훨씬 넓다.
2: 그러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 삐뚤빼뚤.
0: 너무 빨리 갔다요.
2: 그러니까
0: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2: 마음이
0: 하세요.
2: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0: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죠. 티셔츠에 구멍 난 거 양말에 구멍 난 거 해야죠.
2: 아야 아야
1: 갔다가 와라. 결국 실렸어.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2: 아, 농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2: 갔다가 와. 엄청 달았네.
0: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2: 어, 네, 잘못했다.
1: 어, 근데 이렇게 붙게 붙었어요. 어?
0: 네.
1: 구멍이 났네.
0: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2: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0: 이거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1: 어?
4: 오,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2: 그만.

0: 화들짝 놀랐어.
1: 요렇게 하다 보시면 요렇게 네. 자꾸 이어나가요.
2: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1: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3: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예, 예.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1: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0: 아, 이게 너무 이뻐요.
3: 그러니까
0: 약간 색동적 오리 같은 느낌.
1: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0: 예뻐.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 확
1: 느낌이
0: 달라지네요.
1: 또 틀리잖아.
3: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1: 주석에 쓰세요.
0: 내가 여기다 달고 욕 좀 주.
3: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고 이렇게.
0: 아이고 여기서 이게.
3: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야 돼.
0: 그러니까 네.
3: 꼬기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난 그러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마침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 도시이긴 산업 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이러니까 오죠.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where skyscrapers and a village full of comforting vibes coexist. Located east of Seoul, the sun rises earlier here than anywhere else in the capital. Welcome to Gangdong-gu District in Seoul. Let's meet the people who paint their pages of everyday life in this district. I first stopped by a place that's beloved by all the district residents. People come here to seek a moment of relaxation amid their hectic lives.
1: 여기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보행자 전용 다리인 광진교인데요. 이게 차로 지나갈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강 다리를 걸으니까 탁 트인 한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A road with the backdrop of the peaceful scenery of the Han River and a hint of impending spring from the light breeze. It is full of memories and histories of those who walked it.
1: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길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품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일 수가 있을 텐데요. 누군가의 청춘과 희망 그리고 희로애락 락을 담은 소중한 공간들. 지금부터 강동의 기억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0: Let's go across the endless Gwangjin Bridge and follow the traces that endured the weight of time. It is only natural that changes come and go with the passage of time.
1: 아, 예전에는 제가 강동구에 자주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고층 빌딩은 없었었거든요. 야, 정말 많이 바뀌고 와, 예전의 모습을 여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0: But right when I was about to feel upset about how things had changed, a familiar sight of the street unfolded before me. Here I met Miss Yusu.

0: Young, who has been the town's record keeper with love and care for her district. From someone who has been living here for nearly 40 years, I heard more about the road we are standing on now.
1: 전 면로.
2: 부천면, 그러니까 부천 그 이름을 딴 유일한 옛 길이에요. 선호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길이 가장 메인 도로였고
1: 네.
2: 저쪽 그 건너가면 그 한양 도성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사대문에서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대요.
1: 네.
2: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대처였었어요. 번화가였었고 한 70년대까지.
1: 네.
0: 구천면로, part of Gangdong-gu's old downtown. Built to serve as the crossroad of the town, this road had seen its best days in the past as the central commercial hub. We took a stroll here to search for the hints of old and nostalgic traces that still exist even when things are changing so rapidly. 구천면로 starts at the north end of the Gwangjin Bridge and crosses the whole district from south to north for as long as 7 kilometers. It was a shelter and home for many back in the day. As time passed, many parts of this place have gradually faded in history, but it's the residents of the town that are keeping the small and old stores alive from vanishing amid the trees of tall buildings. It's proof that they endured and braced all these years together. This cathedral in particular, standing tall on a humble hill at the side of the road, boasts a long history. It has been with the town and the district since its founding in 1958.
1: Yeah, 이게 저는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동네 이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추억의 이런 동네 골목길들.
3: 네,
1: 아직도 이런 좀 정감 있는 골목길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네요.
3: 예, 맞습니다. 천호동에는 이런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골목 미로처럼 되어 있긴 한데
1: 네.
3: 가보면 골목마다 새로운 느낌들 굉장히 정겨운 느낌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네네네.
1: 이게 옛날 동네와 이제 현 동네의 이제 바뀐 모습들.
3: 네네네.
1: 그리고 이런 이렇게 빨간색 담벼락이 집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3: 예, 그렇죠. 요즘 좀 보기 네. 드문 벽돌 네. 형태죠.
1: 옛날 집들.
3: 옛날 집 맞습니다.
1: 아, 근데 저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여기가 저는 가정집인 것 같았는데 약국이네요.
3: 아, 네네. 네, 뭐 약국은 많이 보셨을 때지만 한약국은 드물 거고 더군다나 주택가 안에 있기는 참 힘들거든요.
1: 네.
3: 예, 예.
1: 아, 어쩐지 올 때부터 한약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요.
3: 예, 맞아요. 이 집에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계신 분이거든요.
1: 아, 그러세요.
3: 예,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3: 네, 네. 예, 예. 가보시죠.
1: 예, 예.
0: What other stories can this place tell us?
3: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아,
3: 오랜만이세요.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4: 어,
3: 한약 냄새. 아, 좋다.
0: While it looked like an ordinary home from the outside, it was full of nostalgic herbal medicine drawers, old books, and of course, an elderly herbal pharmacist. Our casual chattering had never seemed to end, just like I was visiting a place I had known for a long time.
1: 여기는 그러면 그냥 가정집인가요? 한약국인가요?
5: 요 부분은 한약국이에요. 그리고 요 문을 나서면 네. 가정집이 되는 거 저희 집이고.
1: 아, 야, 되게 독특한데요?
5: 독특해요. 이상해요?
1: 이렇게 가정집을 한약국에 같이 하셨어요?
5: 제가 늦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저 원래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애들 키우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 15년 살림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능 봐서 경희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1: 학교일이 대단하시네요. 야, 그 남편분하고 같이
5: 아니요. 제 공간이에요, 완전히 아, 저만의.
1: 근데 그러면 남편분도 여기 거의 이제 토박이
5: 네. 네,
1: 오래 사신 분 같아요.
5: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토박이 사는 그러니까 심씨네 동네고 원래는 네. 저희는 이제 광주 이씨인데 네. 광주 이씨도 한 일곱 집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떠나고 두 집만 남았어요.
1: 네.
5: 광주 이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토박이로 살았어요. 여기서 나서 우리 아저씨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시집 와서부터 이 내리 때까지 사는 거죠.
1: 이야.
5: 47년 됐나 봐요.
1: 47년이요?
5: 네, 여기 산 지.
1: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여기 한약국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네요.
5: 한약국은 된 지 22년이니까 이제 거의 다 알죠.
1: 야.
5: 근데도
1: 신기하고요, 동네 분들.
5: 새로 온 이사 온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이러고 쳐다보고 가요, 전부. 네.
2: 주택가에 한약국이 있으니까. 네.
5: 근데 이제 그런 사정으로 제가 그렇게 여기다 조그맣게 차렸더니 네. 근데 지금은 또 내가 힘을 붙이니까 조그맣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1: 선생님한테 그 마을 분 동네 분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실까요?
5: 그러니까 아플 때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저희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뭐 일하다가 와갖고 네. 자기네가 늦어져도 딴 데 병원 문 닫아도 우리 집에 와서 벨 누르면 제가 나와주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와서 불편한 걸 고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0: The herbal pharmacy had always greeted its neighbors with distinct and familiar herbal aromas. It was a place to find comfort and relaxation as it not only healed the neighbors' health, but also their minds. Even those who have moved away come by time to time to seek comfort as they used to. Home for the last 47 years.
4: 우리 애기들. 집 요 골목. 여기 골목. 여기 이 집도 그땐 빌라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그 집은 2층이었는데 네. 그 집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그 골목이었어요.
1: 어? 요 사진은?
4: 우리 집 앞. 아. 우리 앞.
0: As a newlywed, she looked after her mother-in-law while raising her child and feeding the whole family in this house. And most importantly, she became an herbal pharmacist. This house is made up of every fragment of Miss Lee Kyung-suk and her family's lives. After all the years, she has entered her midlife, and all her children have grown up, but she is still here making each day count. And as a born and raised local, she stands here proudly, thinking about her family and the memories they share from here.
6: 사실 처음에 마을 기록이 뭔지를 뭐 알고 뭐 의미를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진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을 기록을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토다보고 이런 과정에서 뭘 가장 느꼈냐면요. 이분들이 살아온 삶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안에서 이제 개인주의 성행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옛 공동체 정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뭐 하나의 그냥 직업처럼 시작을 했던 일이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시고 또 정체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가지시면서 강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0: A place to meet the hard-working people of Gangdong-gu District. I am out here at the traditional market.
7: 관통시장 오면은 참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눈이 즐겁습니다.
0: It's a pleasant surprise to come across an old vendor like this in a time of such rapid changes.
1: 야, 이렇게 시장 골목을 또 걷다 보니까 아 눈에 또 확 들어오는 요거 아시죠? 요거 추억에 요거 보면은 딱 그 이발소 생각 나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오래된 이발관이 보이는데 야 저기 원래 저 간판에 제가 봤을 때 모범 이발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글씨가 다 벗겨져 갖고 야 진짜 오래된 이발관 같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야.
0: An old barber shop located on the hill at the entrance of the Gobundari traditional market. Let's open this door and find ourselves going back in time.
8: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하시죠? 이발관.
0: I didn't expect the place to be this busy treating its customers. The price is affordable, and the nostalgic hair and styling tools have caught my eye.
8: 이발소 오면은 이 의자, 이 눕혀주는 게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 보여요. 이 가죽 봐봐 보세요.
7: 정말 오래된 느낌이

0: 무신들이 이 방송.
1: As if the tools prove how long the place has been around, the humble space tells me that it has a long history.
2: 23살 때 여기 오셨고 이발소를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지금 합의 한 여기서 동네는 한 몇 년 이발소 운영하셨어요?
3: 내가 지금 40년생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76이니까
2: 네.
3: 53년 때는
2: 와 54년
3: 이거 여기를 못 나온 게 정신이지 몇 초등학교 내 새끼들도 고향을 심어준 게 위해서 난 뒤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다 다니고 제 고향인 여기 청우동이다 이렇게 심어준 위해서 또 이사 안 간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로서는 여기가 고향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고향인 청택이지만은 애들 고향은 여기로 심어둔 것뿐이에요.
2: 네.
1: A normal Tuesday at work for a barber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His skills have absolutely enchanted me.
4: 야, 이 지금 사장님이 쓰고 계시는 이 빗부터 가위도 정말 오래된 가위 빗인 것 같아요. 와,
3: 오래됐어요. 이 빗이 이게 나의 손가락이나 똑같아.
4: 와.
3: 앞머리 좀 더 잘라줄까요? 어떠십니까?
1: To think about it, I miss the old days when I visited barbershops as a kid, holding my father's hand. While far from fancy, it brings back good old memories.
4: 야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머리 감는 모습. 아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이렇게. 이발소 와갖고 이렇게 머리 감았었거든요. 앞으로 숙구려갖고 이렇게. 아 요즘 같아서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봐봐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감겨주신 게 정말 시원했어요. 아 옛날 생각 난다 진짜.
1: 와우, this place literally takes me down memory lane. I got to wonder what the barber and the barbershop meant to the neighbors.
3: 우리 동네 이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길잡이라고 그럴까 뭐 가셨던 분 또 먼저 오래간만에 와서 또 옛날 고향 동네라고 아무도 없어 이제 이사 가서 그분도 그래서 옛날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는데 그래도 삼거리 이발관 네 그래도 옛날에 생각나서 그냥 돌아봤어. 아유 잘 오셨어. 이렇게 뭐 참 커피 한 잔도 먹기도 하고. 아 내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기 들리신 분들을 내가 이제 참 이렇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삽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나의 또 나이 먹어서 또 의무이자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혼자 해보면서 그런 건 잘한다 잘하려고 그래요.
1: For over a half century, the couple has been running the barber shop. From where he was allowed to feed his family and given a place to build his life, he hopes to keep running the business as long as he can and always greets those with the barber shop in their hearts. The next place we checked out was Seoul's Hangil Elementary School, which has long played a central part in this community. Established in 1921, the school marks its 103rd anniversary this year. I talked with a senior named Oh Yoon-kyung, a native and a graduate of this institution many years ago. He told me about the history of not just the school, but the town and its roots.
4: 예전에 지금 이 건물들을 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아까 목조로 된
5: 목조
4: 예, 건물로 지어졌었다고
5: 단층 네, 예. 목조 교실이 아마 6개인가 돼.

0: 그리고 교무실하고 뭐 여섯 탁구빈가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들은 많고
1: 네.
0: 수용하긴 대단히 어려우니까는 나이 학교 들어올 때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1: 네.
0: 시골 수업 잘하는 애들이 8살, 9살 먹은 애들이 무슨 시험을 봐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일종의 IQ 테스트죠.
1: 아.
0: 네. 책상을 이렇게 있으면 앞에 앉아서 그 선생님이 성냥 깨피를 가지고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이거 봐라 이렇게 봤다가 이걸 지우더니 아까 본 거 해봐. 그 총명한 애들 뭐 바로 그렇게 그대로 골 하고 골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0: 그 당시에 14살, 15살 장가든 애들도 있는데 이거 못하고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1: 네. 예전에는 구천 면로도 좀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0: 지금하고 엄청 네. 천지개벽한 거지요.
1: 네.
0: 옛날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네. 국도라고 그럴까 네. 그 국도가 둘밖에 없었어요.
1: 네.
0: 노량진 요즘에 그 제일 한강교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하고 또 광진교로 건너와서 1935년에 준공을 했나 광진교가
1: 네.
0: 그런데 이 길하고 요 앞에 지금은 이렇게 넓지만 옛날 길은 자동차 자체가 뭐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길이니까 이게 그저 2차선.
1: 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네.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예전에는 이렇게 도로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논밭으로 돼 있었던.
0: 그럼. 여기 그냥 벌판이에요.
1: 네.
0: 김포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
1: 네.
0: 이 벌판에 비행장을 하려고 일본 애들이 측량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1: 아.
0: 네, 그랬던 데입니다. 이 벌판이.
1: 이 사진 속에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네.
0: 내 처하고 내 여동생하고.
1: 아,
0: 60년 전 사진이니까
1: 예.
0: 그 지금.
1: 이야.
0: 네. 그 뒤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환한 벌판.
1: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장소입니까?
0: 고덕동.
1: 고덕동?
0: 네.
1: 야, 예전에 고덕동이 이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0: 그럼.
1: 야, 이 상일초등학교라는 곳이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0: 네.
1: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문집이 또 있어요.
0: 네.
1: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아주 대단하지요.
1: 네.
0: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셨고.
1: 네네. 제가 이 문집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네. 수필이 있어갖고요.
0: 네.
1: 아, 여기 김윤숙님 55회 졸업생이신가 봐요. 그 어릴 적 나의 집. 아, 추석 보내기 전 아버지는 떨어진 못생긴 배를 깎아주시면서 잘생긴 배는 조사님께 먼저 드려 야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요것도 맛 괜찮으니 먹어보라는데 벌레가 먼저 시식한 배를 맛보며 참으로 맛나니 괜찮다며 웃었던 그 옛날이 사뭇 그립습니다. 아, 이런 글귀가 좀 인상 깊네요.
2: 서울 상인 elementary school was built wher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school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district for a long time, that there's even a joke about how most of the natives in the area must have gone to the school. While most of what it used to look like in the past has faded away, we visit a place where the old traces of the school can still be found. 100th anniversary of the school's establishment, an exhibition took place that highlighted the 100-year history of Sangil Elementary School. From the graduates in the 1930s to the classrooms, the whole school and even the town's history are all recorded. And Mr. Ah, a member of the 27th class of graduates, takes a moment to bring back his old memory. At this place, the school has kept the district's dignity for ages. From students planting hibiscus flowers at the school's entrance to how school report cards and morning convocations had looked like back then, all those yearning moments have shaped the school what it is now. With a deep nostalgic feeling, this time I headed to one of the few standing traditional villages located alongside the east

0: end of the Han River in Seoul. I'll be looking around this town with a senior villager I met at the start of the alleyway. There are rare moments when you scream, "Whoa, a place like this in Seoul?" This Kareyor village is where time seemed to have missed pulling its trick like it does everywhere else.
1: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이서 이 마을에서 되게 오래 사신 토박이 느낌이 확 나거든요.
2: 네.
1: 언제 오셔 갖고 이렇게 여기서
2: 저희는 이 자리에 예. 이 자리에서 지금 7대째 살고 있어요.
1: 7대요?
2: 네.
1: 아, 그러면 제가 사장님 그
2: 문종철.
1: 네. 네. 그러면 여기가 그 제가
2: 집성촌이죠. 우리
1: 남편 문 씨의 네. 집성촌이라고. 네. 예. 네. 맞네요.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 어르신 말씀 들어보면 350년 됐다고 그래요.
1: 350년.
2: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래울 마을 집성촌 그 전통 마을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을 하죠.
1: 네. 네. 저는 이제 가래여울 마을 좀 글쎄요 좀 생소한데 일단은 가래여울이라는 뜻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2: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그 가래여울 마을은 왜 가래여울이냐면
1: 네.
2: 그 옛날에 강가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한 200m 넘는 강이지요.
1: 네.
2: 그 강가에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1: 네.
2: 옛날 어르신 말씀이. 그 가래나무가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강을 그 준설해 갖고 넓어졌잖아 폭이.
1: 네.
2: 그때 당시 자연스러운 강이다 보니까 이 지금 이 하남시부터는 강폭이 넓었어.
1: 네.
2: 근데 우리 마을 내려오면서 이 강동대교 있는 쪽이 좁았어 폭이.
1: 네.
2: 그게 물살이 세.
1: 네.
2: 그건 이제 여울목이라지.
1: 오.
2: 그래서 가래나무가 강가에 많고 여울목이 따서 가래여울
1: 아 네, 그렇게 합쳐져서
2: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아. 명칭이 된 겁니다.
1: 그럼 이거 네. 가지고 오신 이거가
2: 이제 이게 가래 열매인데요.
0: They say the village used to produce loads of monkey nuts. There are so many fun stories to share as he's been around all these years. As expected, of the nature-friendly village, flocks of swallows migrate to this town every season, so the townspeople prepare to greet them all the time.
1: 이게 그 요 사진 속에 제비집인 거죠?
3: 네.
1: 제비집.
3: 네.
1: 네. 실제 제비집이 여기 있습니다. 아.
3: 여기도 있고.
1: 네.
0: While things around here have changed a lot, nature still breathes alive.
3: 그러다가 20일을 동안 짓고 아까 그 안에 있는 새끼를 네 마리를 낳은 거예요, 거기다.
1: 야.
0: Kareyor Village is a living memory of the past that exists in the city. The villagers have been writing history alongside the town with a collective and communal mindset. Moon Jong-chul, from a family of 7 generations in this town, told me there's a symbol of the village he wants to show me.
1: 사장님께서 직접 네. 이렇게 심으신 거니까
2: 네, 애착이도 가지요.
1: 네, 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0: To continue keeping the legacy of the village and its name, Mr. Moon planted a monkey tree himself.
1: 이 동네에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어서
2: 상징나무죠.
1: 예. 네, 이거는 이 가래나무.
0: In the past, located beyond the endless plains of sand, the village was known for a panoramic view of the wriggly streams of the Han River. It used to be a rest stop for boats and sailors en route to places like Gangnam-do, Mapo, and Norangjin. While the village will inevitably succumb to the changes brought by time, it's one of the few remaining naturally formed villages in Seoul with preserved wow. traditions and old values.
1: 아니, 이 한강 강물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물이 맑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사장님한테는 정말 태어나고 자라온 아주 특별한 장소일 것 같아요.
2: 네, 예. 네. 여기 추억이 많죠.
1: 네, 네.
2: 그 어려서 이제 여기 그 이 가성사리가 좀 빨래터. 옛날에는 자갈이 여기 있고 네. 모래는 금빛 모래는 이 위로 있어. 저 나무 위로. 이 밑으로는 전부 자갈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악네들이 이제 빨래로 나오면은 그 애기 똥 싼 기저귀도 가지고 나오잖아. 네.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고기가 그냥 까맣게 덤벼. 그 고기가 피라미야, 피라미. 아. 피라미, 모래무지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어항을 갖다 놓으면은 금방,
4: 들어와요?
2: 네, 금방 들어와서 금방 그냥 그 대박으로 하나씩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이 동네에는 그 특히 주말 여름 하계절에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오셔갖고 와갖고 캠핑을 갖고 야간에 그냥 뭐 축제도 벌리고 이렇게 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진짜 그 물 맑고 백사장 좋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이 동네 장사도 잘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4: 네. 아우 지금도 네. 물이 너무 깨끗해요. 네. 네.
0: 카레올 Village, home to the native families of endless generations. His history has now become a part of the village and its history. A village where time flows slowly. As slowly as time goes, the warmer it seems to be.

0: 앞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잘했어요.
2: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1: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2: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2: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1: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2: 네, 좋아요.
1: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2: 3시에요. 가야 해요.
1: 여권 있어요?
2: 네.
1: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2: 네, 여기 있어요.
1: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2: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 너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0: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아, 바이어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바이어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2: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3: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0: And simply abbreviate it to the more friendly 안녕. 안녕. 안녕. One more thing. If you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like just now, you can say 만나서 반갑습니다 or 만나서 반가워요, which mean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greeting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e more time.
1: Hello.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네, 만나서 반가워요.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동시대 동시대 박수 믿으시고 등등등 이렇게 봤다거나.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와,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랑했긴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땐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en.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0: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0: 이거 왜 이거에 돈비야? 돈비.

0: 기름 먹지.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2: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1: 아, 가까워지려고.
2: 그쵸.
1: 네.
3: 근데 이션 씨는 과거에
2: 맞아요.
3: 프로그램 진행하신
2: 맞습니다.
3: 경험 있으시잖아요.
2: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1: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2: 맞아요.
1: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2: 그래서 오면서
1: 네.
2: 정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1: 아니,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원이 형이 또 잘 아니까.
2: 저는 좀 많이 알죠.
1: 네.
2: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3: 오.
2: 아, 스컬.
3: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2: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 잘할 것 같은데 저는.
3: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1: 네.
3: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오.
2: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1: 잠깐만, 뭐가 말이...
2: 말하면 됩니까?
3: 네.
1: 오케이.
4: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2: 와! 예!
1: 오늘 첫 촬영이죠?
2: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2: 긴장되세요?
1: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준 씨?
2: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2: 제작진분들께서
1: 네.
2: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1: 네.
2: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1: 뭐죠?
2: 오늘 주제는 바로
1: 네.
2: 저희가 누굽니까?
1: 오늘 오프죠?
2: 그치,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1: 아, 이거 좀 물어보니까 아, 좀 작게 말할까?
2: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1: K-POP 아이돌이죠.
2: 그래서
1: 네. 네.
2: 당당히 하자고?
1: 네.
2: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
1: 아, 아이돌 메이크업.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네.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네.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0: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예,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렛츠고!
0: 렛츠고!
2: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2: 아니,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2: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2: Excuse me?
1: Can I?
2: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2: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잊혀요. 사람 안 잊혀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2: 좋아하죠. 좋아해요?
1: 좋아요?
2: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1: 엑소.
2: 엑소 선배님들.
1: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1: 와 뭐야?
2: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 다 알아봤어요.
2: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1: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3: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2: 보니까. 아 이거. 아 그게 중요한.
4: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2: 뭐죠?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업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어놔요. 아 그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또 만나요.
1: 네.
2: 네.
1: 어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2: 어 그러니까. 잠시만. 어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스파니올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1: 아,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네. 혹시
1: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5: 안 돼요.
2: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1: 오토바이.
2: 어 구해드렸네.
1: 혹시
2: 인터뷰 가능할까요?
1: 쉽지 않네.
2: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커스 바트.
1: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2: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어,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2: 나도 처음이긴 해.
1: 알아보는 거?
2: 어?
1: 알아보는 거 아니야?
2: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1: 와, 반갑습니다.
2: 규제예요?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로?
1: 아.
2: 어머.
1: 3년.
2: 오!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1: 아 이거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2: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1: 아 감사합니다.
2: 아 그러면 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1: 노래 어떤 노래죠?
2: What song?
3: 저... 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마 Beautiful Beauty.
2: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1: 퀴즈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3: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1: 아
7: 빡센 거. 그럼 why?
1: Why my monster?
7: 아 봐봐 뭐 그쵸 나.
2: 안돼요. 오케이. 아 지금 손 쳐주셨나요? 아 네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안 보시.
2: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1: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이게 없으면 좀 섭하다. 이런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3: 요즘은 어? 그래도 블러셔랑 블러셔. 하이라이터.
2: 오! 블러셔, 하이라이터. 진짜... 아 다 동일하구나.
1: 지금 하이라이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2: 오, 우리 많이 사용했나?
1: 했죠, 많이.
2: 어, 퓨즈분한테 물어볼게요.
1: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2: 아 그래요? 나 몰라요.
1: 뭐 사용했어?
2: 아, 나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1: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2: 아, 나 이뻤구나.
1: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 제품 중에 K-뷰티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3: 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1: 있어요?
3: 혹시 페리페라의
1: 알죠?
3: 페리페라.
2: 오, 페리페라.
3: 네, 그 집밥금 이런데
2: 진짜
3: 예뻐요. 그 이름인데.
2: 아, 그 페라페라 제품. 어, 그 혹시
1: 페리페라.
2: 아, 페라페라.
1: 페라페라가 아니죠.
2: 페라페라가 아니죠. 페리페라.
3: 요 제품.
1: 어?
3: 오.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2: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1: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2: 네, 리얼이에요.
1: 페리페라님들.
2: 네.
1: 자, 혹시 원앤 오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눌러봐. 오!
5: 오, 있어요!
2: 오! 오, 형! 우와.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1: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2: 좋아요.
1: 보니까 블러셔.
2: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건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1: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2: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1: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2: 맞아.
1: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2: 귀엽게 보이려고.
1: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2: 어, 우리
1: 다 우리 거 띄워놓고 가.
2: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1: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2: 뭐죠?
1: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블러셔,
2: 립.
1: 립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2: 인터뷰하러
1: 갑시다.
2: 오케이.
1: 된 것 같아요. 했어.
6: 안녕하세요.
2: 케이팝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6: 네.
2: 오, 진짜로요?
6: 네.
2: 누구 좋아하세요?
1: 누구 좋아하세요?
6: 세븐틴.
2: 아, 세븐틴 선배님.
1: 저희도 좋아합니다.
2: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 오프라는 그룹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6: 네.
2: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6: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2: 어?
6: 애교살.
2: 애교살.
1: 아, 뭔지 알아요. 그거 은색.
6: 아, 그거 말고.
1: 아니요.
6: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2: 아.
6: 네.
2: 오,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시는 제품이 있어요?
6: 그 삐아.
1: 삐아.
6: 삐아.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네. 14호.
1: 자,
6: 아몬드 베이지.
1: 어,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2: 네.
1: 자, 일단은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2: 와, 아몬드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1: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6: 네, 아주,
2: 저렴하다.
6: 아주 좋아요.
2: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6: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2: 어, 여기서 일하세요?
6: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만.
2: 아, 찍어도 돼요?
6: 어, 네네, 좋아요.
1: 진짜요?
6: 네네네.
1: 찍어주시는 거예요?
6: 네, 정말.
2: 우와!
1: 오! 스컬.
2: 오, 필름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6: 맞아요.
2: 오, 렛츠고!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6: 네, 박보영 선배님.
2: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8: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1: 네. 제가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을 찍어야 되잖아.
2: 그렇지.
1: 가볍게.
8: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1: 이런 느낌이죠?
8: 네.
1: 아니에요?
8: 하나, 둘, 네.
2: 와,
1: 기대하겠습니다.
8: 네, 잘하신다.
2: 아유, 아니에요.
1: 뭐 이게 이거는 포샵 같은 거는 안 되죠?
2: 아, 포샵?
1: 아,
2: 오,
8: 잘
2: 오,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뭐야? 너무 예쁘잖아.
1: 스노우 아니에요?
8: 잘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네.
2: 이거
1: 걸어주시면 안 돼요?
2: 걸어주세요.
8: 해도 될까요?
2: 네,
1: 아, 걸어주세요.
8: 아, 저희가 영광인데.
1: 오.
8: 네.
1: 와, 이거 잘 나왔네.
2: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1: 그러니까.
2: 야, 일단 저희가 오늘
1: 뭐였죠?
2: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1: 맞아요.
2: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1: 블러셔
2: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1: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2: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1: 근데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받았고
2: 네, 그렇죠.
1: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2: 네.
1: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그렇죠. 구매해보고
2: 네, 구매해보고
1: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자, 가시죠.
2: 가죠. Let's go!
1: 다 사.
2: 다. 내 돈 아니겠지?
1: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2: 올리비앙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정말 네. 많이 다니는데 오,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2: 이제 또 많다.
1: 보면서
2: 어, 간식인데?
1: 그러니까
2: 맛있겠다. 아,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 편리성이 있다.
1: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 분들이 진짜 많이 새해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2: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1: 그렇죠.
2: 그 정보를 통해서
1: 찾아봐야 돼.
2: 네, 찾아봐야
1: 기억하니?
2: 돼요.
1: 기억하니?
2: 아니, 형이 찾아야 돼.
1: 오케이, 따라와.
2: 난 아무것도 몰라.
1: 제일 먼저 틴트존을 가보자고.
2: 틴트존?
1: 형,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2: 형이 또 올리브 형 또.
1: 여기 있다.
2: 있어? 바로 찾았네?
1: 롬앤이에요, 여기.
2: 롬앤?
1: 그때 얘기했던 게.
2: 뭐야? 베어 주시오.
1: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2: 도토리.
3: 로맨. 주시.
2: 로맨 주시.
1: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아침이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 도토리가 핫한가 봐요.
3: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2: 아,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1번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1: 여기 보이잖아요. 스티플레이. 감사합니다.
2: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1: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2: 이거요?
1: 완전 이거잖아요.
3: 맞아요.
2: 이거예요?
3: 네.
2: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1: 있나요?
2: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3: 네.
2: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1: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예.
3: 정립하시나요?
2: 형 있지? 형 걸로 해.
1: 제 걸로 하겠습니다.
3: 이창호.
1: 예, 맞습니다.
2: 와, 이거 진짜 해버리네.
3: 원해놓고 좋아해요.
2: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1: 아, 감사합니다.
2: 나 갈게. 장난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2: 저희 다음에 또 봬요.
3: 네.
2: 다음에 또 올게요.
1: 안녕. 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영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또토리.
0: 이또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둥둥은 짜라란.
0: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0: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0: 네.
1: 가을이잖아요.
0: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새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뭐 좋다.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과일 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오.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쵸?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바를래? 아, 색이
0: 바를래?
1: 어, 오케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어,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어때?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이게 사실 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쵸.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아,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오,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게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네.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죠.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네. 느낌이죠.
1: 보통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에 네.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아,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0: 맞아요.
1: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 추천,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또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웜, 쿨.
1: 어,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0: 네.
1: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에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You already shy. 넌 항상 밝다.
1: 그쵸.
0: 이 제품의 이미 밝다.
1: 아이덴티티죠.
0: 오.
1: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0: 뭐예요?
1: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0: 그쵸, 그쵸.
1: 자, 볼게요. 적당히.
0: 어, 적당하다.
1: 오, 좋습니다.
0: 어, 적당해요.
1: 자, 이제.
0: 오! 오 벚꽃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1: 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0: 네.
1: 짜란.
0: 어머!
1: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기.
0: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1: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 그쵸, 그쵸. 좀 소년스럽고.
0: 네. 이게 솔직히 좋은 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1: 그쵸.
0: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 둘 다.
0: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얼굴 대볼까요?
0: 나 쿨톤이야.
1: 잘 어울리나요? 잘생겨 보이나요?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1: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0: 네.
1: 칭찬합니다, 퓨즈.
0: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네.
0: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1: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0: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1: 아, 메이크업. 네. 저 같은 좀 무쌍은 네.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개 안 한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0: 와,
1: 그래서 저는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Pia.
1: Pia.
0: Pia, Pia.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0: 형 원래 동안이긴 해.
1: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0: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1: 그러긴 해.
0: 뭐야? 아무튼
1: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네. 그런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1: 이게 맞나? 짜잔!
0: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네.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0: 뭐예요?
1: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죠.
0: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1: 네.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 그냥 안 번져요.
1: 눈을 이렇게 비비면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이게 애교살이라 생각해가지고
0: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1: 춤 췄다.
0: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그 어.
1: 간다.
0: 그렇지.
1: 어. 살짝만.
0: 오! 오! 안 지워져.
1: 안 지워져.
0: 픽싱이 잘 되네.
1: 그러니까요.
0: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1: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0: 맞아요.
1: 네, 타투기 때문에.
0: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어느 정도 지워진 거지.
1: 네.
0: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1: 네.
0: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1: 베스트 아이템?
0: 네, 베스트 아이템 뭔가요?
1: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0: 그냥 뽑을까요?
1: 네. 하나, 둘, 셋 하면?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아, 아.
0: 응, 나거든.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1: 아, 저.
0: 애교살? 삐아, 삐아.
1: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0: 오.
1: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0: 역할을
1: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아, 이게 없어 보여요.
1: 그죠, 그죠.
0: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도 뽑아왔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1: 내가 이런 거 또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1: 아,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1: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0: 한줄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랬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2: 이게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1: 내가 잇도토리에. 아,
0: 분량 안 나올 거 같아.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아. 스티커를 붙인 게 멋있긴 하다.
1: 그치?
0: 하하. 오. 아, 읽어주세요.
1: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오. 아, 근데 뭔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B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Here is a house that was modified until it fit like a glove.
2: 양말을 벗고 바닥을 그늘어 보면요, 내가 이걸 왜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 Even this ordinary-looking floor has a surprising story behind it.
3: 자기 철학이 분명히 녹아낸 집이기 때문에
2: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도 좀 약간은 달라져야 되고.
1: Perfect, yet unique. Let's go see the house that takes after its owner. 장안읍 in Gijanggun earns its name from Changansa Temple built by Monk Wonhyo. Just like Monk Wonhyo, who traveled the world to practice asceticism, Monk Homin is out to explore houses.
4: 아, 오늘 제가 탐구하러 온 집이 그 선생님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대요. 집은 재산이 아니고 정신이다. 아니 뭐 집은 재산은 재산이죠. 근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신이다?
1: However, our director Kim Ho-min, who usually has a sharp eye for finding houses, seems to be a little lost today.
4: 집이 안 보이는데? 어? 누구 계시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이제 집을 탐구하러 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집이 없어가지고.
5: 아마 저희 집인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아, 두 분이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We've met today's house owners, but there's no house in sight. Where could it be?
4: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 집이 없었거든요.
5: 왜 오시다가 보셨잖아요. 저 2층인 집.
4: 어, 이거요?
5: 네, 저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무슨 보건소처럼 보이지만 네네.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집입니다.
1: Why would the house surprise him so much? My word, this must be it. It looks so sturdy and strong from the outside that it seems to be a health center or government office rather than a private house.
2: 저는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 신기입니다.
5: 저는 그의 아내 임계화이고 항상 스탠바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 20년 전에 이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기가 그린벨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바깥을 외장을 하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외장은 그냥 평범하게 안에는 좀 이렇게 내실 있게.
5: 어쩔 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때 애들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한 살, 두 살 뭐 이럴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을 때였기 때문에 혼자 있어 보면은 사람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인 것처럼 보건소나 아니면은 무슨 마을회관처럼 보이고.
1: Traditional ceramicists go around the nation in search of good soil. Mr. Shin Kyung-kyun, who has made pottery since he was 15, visited 324 kilns from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built this house after having children.
5: 다들 오시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은 이게 신경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모문모문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업을 보면 저희가 무슨 뭐 그러니까 한옥이나 이렇게 거창한 한옥에 살 거라고 다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6: How about we look around the house that catches people off guard? Even the entrance is unusual. Why is there a stone pagoda here?
2: 한 10년경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탑이래요. 이게 일본에 있는 걸 알고 저 일본에서 이렇게 다시 역수입해가 가져온 거야.
6: This old stone pagoda was retrieved from the vacation home of Ito Hirobumi that was tak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4: 야, 아니 정말 자기가 있을 곳에 돌아온 느낌인데요.
2: 아니요, 다시 갖고 가야죠. 여기는 막 광경이 안 맞으니까.
4: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집을 이렇게 무난하게 밖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하는 게 요 말하고 다 통하는 건가요?
2: 그렇죠. 탑하고도 통하는데 공단탑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천년을 가도 그런 개념으로 이 집도 이제 애들이나 다음 후세에 또 그 살더라도 그 내가 타고 샀던 정신만 이어간다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4: 아니 선생님 바닥도 이게 범상치가 않은데.
2: 구들장 돌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6: The wide arch stones on the floor are flat stones that were revealed when the old house was demolished. He got the idea from a fun place.
2: 저기까지도 풀이 나고 막 그 뽑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는 제가 힌트를 어디 가서 얻었냐면 경복궁 가서 얻으세요.
5: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평이 맞는 데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뭐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또 이렇게 고이면은 우리 집 고양이도 와서 먹기도 하고 뭐 새들도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서 전 좋은 것 같아요.
4: 뭐 그냥 평범한 스테인리스의 이렇게 유리 문인데 와 유독 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2: 이 나무가 이제 팔만대장이죠 해인사에는 그럴 색인 나무판 있잖아요. 그게 산벚나무였대요.
4: 산벚나무요?
2: 예, 만져보면 이게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이게 기계로 대패로 쫙쫙 깎아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했기 때문에 손맛이 나는 거죠.
4: 야, 그렇네요. 아니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5: 대신에 이게 비가 오면 이게 허옇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름칠은 해요.
4: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지만
5: 어디 가도 없는 손잡이니까. 아...
2: 네. 하나밖에 없는.
6: A mountain cherry handle is attached to the front door to greet the guest with a touch rather than words. Should we enter the house now?
4: 와, 내부는 완전히 다르네요.
6: Most of the first floor is made of a wide floor. A space that could accommodate one or two rooms and a living room has been kept open. 홈메이드 pottery and old dishes collected from his studying days are here on display.
2: 콘크리트 안에 한옥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청마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방 이제 그 옆에 정직에 부엌이 있는 거고 딱 네 옛날에 그 조선시대 초가집 초가상간의 형태를 확장하신 거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6: Wow, this is even more sensational.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house frame was entrusted to an expert, while most of the house design was done by him. This is the only room on the first floor. A small kitchen that has all the necessities is next to it.
4: 이 방은 정말 완전히 한식방 같은데요.
2: 전통 구두를 놔가지고 지금도 나무래 때는 구들방이에요.
4: 아, 여기가 구두를 놓으신 거예요? 예.
2: 불과 가는 건 다 잘합니다.
4: 이 구두를 근데 직접 놓으셨어요?
2: 예.
4: 직접이요?
2: 예.
5: 아니 그때 구들 놓을 때 그랬잖아. 아저씨들은 고래를 갖다 얇게 해야 된다는데 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원하는 만큼을 하게끔 굉장히 강조했었죠.
2: 이 하얀 베개, 이런 하얀 집인데 이 연기 나면 집 다 베린다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1: Without taking heed of the floor heating system expert, he had made this house the way he wanted because there was a crucial reason outweighing preference. Mr. Shin Kyung-kyun makes pottery the way the potters from old used. Even the glaze on the pottery was homemade. The ashes from heating this room are its ingredient. The color of the pottery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wood, meaning that this heated floor is an important lab.
2: 이렇게 채를 모아가지고 그 다시 이제 저 수비를 한다 그래도 그러거든요. 그걸 또 깔아앉혀요. 앉혀가지고 이제 한 다시 6개월 정도 다 정제가 되고 다 써야 이제 유약 재료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도 한옥이라는 컨셉을 강조하는 게 이 볼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볼라들 보면 재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 재를 모으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 구들이에요.
4: 들어오자마자 보통 거실이 있잖아요. 선생님 거실은 약간 저신시장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하고.
5: 이제 거실인데 좀 큰 거실이죠. 저희 집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장품 같은 거 이렇게 뭐 전시해놓고 디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집은 저희는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작업을 하고 저도 그릇을 좋아하고 가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구에 경균 씨가 만든 작품을 올려놓고 또 이건 사실 저희 대청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방은 요만한데 대청마루는 이만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4: 아 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집처럼 보였던 네. 거군요.
2: 마루를 위해서 가마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소나무 이걸 일주일간 불에 굽은 거예요.
4: 어? 그럼 타지 않나요? 나무에서?
2: 안 타게 굽는 게 기술이죠.
5: 맨 처음에 많이 태웠습니다.
2: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1: Normally, wood is steamed to remove the moisture. However, the floor of this house was fired rather than steamed and laid out for several months.
4: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2: 아니 이 보시면 불에 구워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맞췄잖아요.
4: 아 결을 맞추신 거예요?
2: 맞추고 이게 사기 맞춘다 그러잖아요. 가구 짜듯이 그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말을 벗고 이게 바닥을 거닐어 보면요, 내가 이걸 왜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발로 밟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만이 가진 어떤 쿠션 같은 게 있어요. 아 양말을 벗고
4: 한번 예. 저도요?
5: 양말 한 번.
4: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촬영하면서 양말 벗기는 건 처음인데. 야 느낌이 정말 오 되게 촉감이 좋다.
1: On this floor with varying sizes of pine wood resembling patchwork laid out with much care, the couple does a lot of work. On a sunny afternoon, they even take sound naps. They can even do stretches here without getting cramps, so there is no need for a yoga mat.
2: 처음에 깔아놓고 이제 다 앉아 이게 거의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앉아서 그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동그란 판 같다고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 술 좀 취하는 사람은 막 절로 굴러가서 자고 막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내가 누웠던 자리 이리 따뜻해. 말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굉장히 신기했더라고. 나도 신기했어요. 그래 나도 한 번씩 술 많이 먹으면 여기서 잘 자요.
5: 어떻게 아유 이게 쪽 마루도 어떤 거는 넓고 좁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있더라고요. 이 뭐 옹이 가지고 말이야 아유 나무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도자기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떡판이 어떻고 가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금방 하시니까 그래서 또 좋더라고요.
1: After giving up most of the space to the main wooden floor, the kitchen can only accommodate one person at a time. But the simple kitchen with no redundant space is nice enough for them.
2: 차라리 이 시대에 맞는 한옥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마루도 깔고 구들도 새로 놓고 그렇게.
5: 내 대청마루에서 자기 땄는데 왜? 너희 옛날에 그렇게 자지 않았냐고. 나는 부엌이 작지만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3: 먹으면 되는 거고 괜찮다. 물론 이제 좀 불편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편한 거 조금 감수하면 되는 거죠.
4: 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군요.
6: When climbing up to the second floor using fired pine wood stairs, a door with quite a presence appears. Unless our body's touching, babe. There must be a fun backstory to this door, just like that of the main wooden floor, right?
4: 야, 선생님, 이 문틀은 제가 집 구경 한 100개는 다녔거든요, 최소. 처음 봐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막 갈라지고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2: 전부 다 직접 제작한 것들인데 그때 이제 목수 두 명하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 협업으로 이렇게 집을 완성했는데 네. 이 나무는 이게 참나무예요 우리나라산.
4: 아 참나무요?
2: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이렇게 감 안에 넣고 불을 떼가지고 일주일 이상 아주 타기 전에 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생겨요 이렇게. 아. 그래 그걸 전부 다 다시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짜는데 이 문 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4: 아니 뭐 한 일주일 걸렸나 보죠?
2: 일주일을 갖고 문을 한 짝도 못 짜죠.
4: 네?
2: 문 한 짝도 못 짜.
4: 아 요거 만드는데 일주일 더 걸린다고요?
2: 이 참나무 굉장히 아무래도 불에 들어가고 나면 대패질 하면 대패해서 불이 번쩍번쩍 돼서.
4: 아니 뭐 저 단단하긴 단단하죠 참나무. 근데 아니 얼마나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요거
2: 한 달 넘게 걸렸어요.
4: 하나 하는데 한 달이요?
2: 네, 이렇게 다 짜는데.
6: I've heard about oak tree ashes, but never seen a door made with fired oak tree. Nevertheless, this gets more charming the more we look at it. Isn't that right?
2: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온 거야. 이게 아주 중후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그 소리조차도
4: 부드럽네요.
2: 예. 그렇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은 아마 두 군데씩 만들기 힘들 거야.
4: 아 근데 선생님.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하니까?
3: 유니크하게.
4: 아, 유니크 때문에?
2: 남이스러운 거 좀 내가 집에 쓰는 문인데 비슷한 문이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네.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4: 따라 못할 뭐,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4: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독특하게 진짜 독특하네요.
6: Let's keep on exploring to find out. What kind of a unique story lies behind the second floor? I figured this was a study because there are bookcases. But seeing how a bed is here, it could be a bedroom. That's confusing. What kind of a room is this?
4: 드디어 두 분 주무시는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3: 여기는 네. 서재 개념이 더 많아요.
7: 어, 그래요?
3: 네. 잠시 이제 살짝 이제 아, 예, 쉬는 정도고 오. 주로 이제 뭐 예, 서재로 제일 많이 이용하죠.
6: Normally only the bed is placed in the bedroom without a TV to ensure full rest. So, are you all right with a bedroom with multiple purposes?
3: 집은 잠을 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방을 모셔놓고 사시잖아요. 12장 농에 아니면 침대 엄청난 게 그 거대한 그 침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만은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잠은 내가 안원하게 내가 편하게 자면 되거든요.
6: I assume this room next to the bedroom would be an ordinary one, but of course it isn't.
2: 태풍이 부른 거예요.
7: 태풍이 불었어요?
2: 그때 이제 메밀은 태풍이 왔는데 우리 동네 당산나무가 뭐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되고 굉장히 커요. 아침에 가보니까 가지가 이따만한 게 두 개 부러진 거예요. 그 동팀 만나다 그래서 막 그런 나무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겠다. 동네 사람 손 절대 안 돼요. 야, 저 귀한 나무인데 저걸 그래갖고 내가 동네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이야기가 저 나무 내 가져가겠다.
6: It must be this tree. What did you do with the broken branches?
2: 이 방에 있는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전부 다 그 나무로만 만든
4: 거예요. 정말요?
2: 천년 있는 나무.
6: The idea of turning a village shrine tree into furniture isn't a common one, is it?
1: The potter smashes pottery that isn't to his satisfaction. And that also goes for the house. He lives by self-imposed strict rules.
4: I thought this. I saw it from outside, it was very humble and humble. 그런 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야 정말 이 집 내부 전체가 하나도 기성품이 없는
2: 남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만드는 것도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도 좀 약간은 달라져야 되고 네. 라이프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1: There is another kitchen in this house. It's the backyard. Any food that requires fire for cooking is made here. Pine needles collected from the mountain line the bottom, and pork is placed on top. Another layer of pine needles and salt are placed on it before it's cooked by fire to make braised pork with pine needles. Rare pine mushrooms can also be easily acquired if they have open caps.
3: 산의 작업장이다 보니까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열악하니까는 불은 뭐 늘 있는 거고 뭐 솥 하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가마솥이 집에 그 아궁이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다 솔집 넣고 그냥 거기 얹어서 소금만 그냥 툭 뿌리면 되더라고요.
1: While the braised pork with pine needles is being cooked, they prepare pine mushroom noodles as another seasonal delicacy.
3: 그러니까 송이를 한꺼번에 우닥우닥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송이 향도 즐기고 또 따뜻한 국물도 같이 먹고 아주 담백하게 무슨 뭐 가미가 되는 게 없어요. 그건 따뜻한 물하고 소금만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1: Pine mushrooms ripped into shreds like noodles are added to hot water with a bit of salt to become pine mushroom noodles. It is a fragrant dish without excess, just like the couple. When water starts dropping from the cauldron lid, the braised pork with pine needles is complete. When the lid is opened, the scent of pine spreads through the yard along with a nutty aroma. The food, tableware, and house all resemble the house owner.
2: There will be people who like this. They like this, whether it's their children or anything. They like this house. When they build this house, 내가 생각하고 이 집을 지었을 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애들이 한번 헤어나가겠죠 뭐.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새로 카피하는 것도 힘들어. 안 돼.
1: Today is the day for preheating the kiln by stoking a fire in its opening. Pottery is made with the traditional method, but various experiments are also done. Maintaining the tradition while changing and evolving, that also goes for the house.
2: Same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러면 바깥을 화려하게 장식하겠죠. 안은 텅텅 비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죠. 사는 건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그래 또 들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고. 이 도자기를 꾸미면 그래요. 가마 안에 그런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잘 되는 그릇이 따로 있거든.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마 바깥에 아무리 벽에 붙어 있어도 걸어간대요. 가마 안에 들어가야 어쨌든 찢어 볶고 삶이 되거든. 이제 용도에 충실해야죠, 가마는. 가마답게. 집은 집답게.
1: The kiln is the house for making pottery, and the house is a place for making people. We visited a house with a complete spirit resembling flames that grow clearer the more they're heated.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도시들 덕분에 박수 믿으셔야 힘들게 했을 때 파트너나.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서울 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 앨범,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등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리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빈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 책가,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건강해지죠.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보이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뽑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이거는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지금 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0: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네.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네. 네.

저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대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이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어.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물고 물고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네, 잘 찾긴 한데.
1: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네.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네, 공간. 네, 네, 네, 네.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2: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strong guys who can catch even flying birds and create mountains from nothing. Who are they?
1: But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2: 아, 저희는 네. 고령시 특전 예비군이라고 네. 현역은 아니지만 네. 지금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1: 특전사?
2: 네, 특전사.
1: 아, 특전사군요. 예.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2: 아, 오늘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작전과 임무 수행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집합을 했습니다.
1: 아, 네, 다섯 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
2: 다섯 분 이외에 또 있습니다.
3: 군함 정기적 부대 옵니다.
1: 어디요?
3: 여기 하늘에요.
1: 하늘?
0: They are literally flying like birds in the sky.
1: Oh yeah! 가자!
0: Let's follow these strong guys who freely navigate the air, sea, and land. 'It must be true that Special Forces troops can run and fly. They land at their point of destination with high accuracy.
4: Cha! 공중 침투 작전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침투 연습하고 저희들이 다 예비군에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는 이제 군에서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0: They've received a special mission today.
3: 경계! 경계!
5: 경결!
1: 어디 다친 데 없고?
5: 아이고, 회장님 네. 덕분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6: 아니, 빨리 네, 와야지.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잖아.
4: 날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그래요. 엄청 빨리 온 거예요.
6: 어, 빨리 네. 왔어?
4: 예.
6: 어, 그래. 가자.
4: 가시죠.
0: They head to the seacoast in Poryong, Chungcheongnam-do province. From here, they need to take a 10-minute boat ride. After traveling by air, they now travel by sea. What's their final destination?
7: 어디로 가는 거예요?
3: 네, 오늘 저기 석대도 앞에.
7: 어디예요, 석대도가?
3: 아, 지금 한 5분만 가면 돼요, 저 앞에 있는 섬.
7: 5분?
3: 예.
0: Seokdae-do used to be an inhabited island. But after all its residents left to the mainland, it became deserted. That's why there is no pier here. When it doesn't work, make it work. Special forces never give up.
8: 밑에 안반이 있어서 접하는 게 어려워. 안반 피해서 두 명이 내려가서 안팎에 유도구나.
0: This happens all the time. As always, they solve the problem quickly.
8: 반쪽 타고 뚫뚫 뚫.
5: 놀러 가거라 여보.
8: 오케이 됐어. 방부도 문 뚝딱뚝 들어.
0: The production team hits a snag. Everything was going well until then.
4: 아이고.
8: 일부러 빠졌네.
4: 안 돼.
8: 장비. 일부러 빠진 게 그 가지고. 어?
3: 진수 완료.
0: Finally, everyone arrives on an uninhabited island. Almost all of these guys are from Poryong Special Forces. Their age ranges from the 30s to the 50s. They're as enthusiastic and tough as when they were on active duty.
5: 좌측부터 설 손으로. 자, 설 손으로.
8: 등모요.
4: 그렇지. 흰머리 손으로 하죠.
5: 이렇게.
8: 등머리.
9: 흰머리 제일 많으신 거예요? 네.
6: 흰머리가 제일 많아서 그래. 네.
10: 나는 흰머리 없어.
9: 아, 흰머리 손을 하고 싶고. 네. 여기는
4: 배나온 손. 배나온 손이요.
9: 배나온 손을 하고 싶고. 혹시 제 막내들은 어떤 손을 하고 싶어요?
10: 키순 괜찮을 것 같아요.
0: After figuring out the pecking order, they arrive at the seacoast. The youngest members have received an important mission.
11: 오늘 그 최종 임무가 우리 부여된 임무가 두 사람한테 하달이 됐으니까 두 사람이 오늘 최종 임무 수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1: 바닷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봐요.
12: 네,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11: 아, 그래요?
12: 네.
11: 또 얼굴이 좀 어떻게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10: 친동생입니다.
11: 네?
10: 친동생입니다.
11: 친동생이요?
10: 예.
11: 같은 특전사?
10: 예, 그렇습니다.
4: 저희 집안이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보고 자란 게 그런 거고. 네, 저도 아버지가 항상 반대를 하셨지만 아버지 본래 자원이 돼가지고 군장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11: 아버님도 그러면은?
4: 예,
10: 아버님도 35년 가까이 군생활 하시고
11: 특전사세요, 아버님도?
10: 예.
0: They are proud to be from a family of special forces officers. The brothers now work as divers, using the skills and experience they acquired in the Army. Underwater missions are not easy, even for strong guys.
13: 마스크.
14: 마스크.
13: 마스크 하고.
14: 마스크.
13: 그다음에 게이지.
14: 이거
13: 빨리 잡고. 호흡기.
14: 머리카락 좀 흔들어.
13: 이 잡고. 고가세요.
0: 7 meters deep in murky water. Just then, they spot a round object. Will the secret of their mission be finally revealed?
13: Oh, 뭐야? 뭐야?
11: 뭐야? 타이어?
13: 이리 와. 둘이 같이 들어가서.
6: 야, 여기 상해 됐었어?
0: Lifting water-filled discarded tires from water is no easy task.
13: 앞에 엄마.
11: 아니, 여기에 타이어가 왜 있어요?
6: 배 앞에 달고 다니다가 떨어진 거야.
11: 배 앞에 VC 말라고 한 거?
15: 충격흡수 하려고 달아놓은 건데 네. 떨어진 것 같아요.
16: 여기 이제 어민들이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어업하는 활동하는데 네. 좀 지장이 많다고 네. 민원이 들어와서 아, 이런 걸 좀 해주고 있어요.
11: 아, 돌아다니시면서?
16: 네.
0: These guys volunteer to purify water to repay their country for letting them serve in the special forces on public taxes. They always wanted to express their gratitude by giving back to society.
11: 힘들지 않으세요?
17: 아, 괜찮습니다.
18: 괜찮습니다.
17: 너무 좋습니다.
11: 좋아요.
17: 네.
0: It suddenly starts raining. But even rain can't stop these guys.
13: 지금 경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병은 이 시범을 잘 알고 있는 병남이가 하고.
0: It's part of an exercise to identify vulnerabilities to prepare for maritime infiltration in times of war. They blaze trails in the wild on an uninhabited island. When they were on active duty, they spent more than half of the year training in rogue areas.
13: 이거 천리행군 생각나 이거. 이야,
16: 안녕하십니까.
13: 엄청 미끄럽다. 그래요, 길 좀 내봐.
16: 좋아, 좋아.
11: 뭐라고요?
13: 좋아?
11: 좋아?
16: 예, 네, 좋아.
11: 뭐가 좋아요?
16: 아, 좋아, 좋아.
11: 옛날 생각난 거 좋아요?
16: 아, 그럼요, 이런 거 가야지.
11: 우와.
0: The more you climb, the harsher it becomes. The production team is having a hard time ascending the hill.
11: 아.
0: The camera is having a hard time too.
11: 잠깐만요, 대기.
18: 우리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9: 그 지형 정찰을 하신 이유가 있네요?
19: 이 지역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해안선에서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에 들어오면 지형 정찰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0: There are more than 90 uninhabited islands in Puno. Members of the Special Forces Comrades Association get together on a regular basis to check on the islands and carry out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all with their own money.
20: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21: 시청사에 있을 때는 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고 했지만 제대로 하면 민간인데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따라서 잘 하니까 제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지.
22: 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누가 뭐 시켜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하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0: There is no stopping them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country and communities. Sometimes their enthusiasm is rewarded with surprise treasures. It's an iron pot lid that someone threw away a long time ago.
23: 야, 그 대박이다. 이거 뭐 이걸로 뭐 할까? 라면 끓여
24: 라면? 방패인데요? 방패 와.
0: Now that they have cooking tools, it's time for the juniors to step in.
18: 또 왜 이걸 입으세요?
25: 아,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장수여 가지고. 네. 뭐라도 하나 있을까 싶어서.
18: 아, 바다에.
0: 네. On uninhabited islands, you have to find food on your own. About 10 minutes later, they skillfully find something to eat.
26: Woo! 돌아, 돌아,
18: 돌아,
26: 돌아, 돌아, 돌아.
18: Woo!
26: 저희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0: Their survival skills acquired in the special forces come in handy. What will they find this time?
18: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그거는?
26: 기둥이.
18: 기둥이.
0: They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ir mission. Large, shiny pen shells and conches. Pen shells caught in the sea off Puryong even sound fresh. They're also fleshy.
24: Is this possible to eat this? Yes,
27: it's possible. Just one.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씻어가지고 간단히 씻어가지고 네. 드려서
24: 저를 줄 줄
27: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24: 저를 줄 줄 알았더니 드시네요. 먹고 싶다.
27: 남중에 갚습니다.
24: 아니 그래도 이게
27: 잘라드려요.
0: The production team tastes a pen shell.
27: 와, 와,
24: 담백하죠.
27: 너무 맛있죠.
24: 네.
0: They cook something special with the delicious pen shells. The shells are used as ladles.
24: Now, what are you doing? It's 해물라면. 해물라면. 바깥에서는 이런 라면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0: 살아있어. 살아있어.
1: Now all they have to do is prepare for a sports festival.
2: 내일 또 우리가 가보도에서 그때 전 이제 산업대회도 할 수 있도록 고생 많았어. 내일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극기 훈련도 하고 뭐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3: 안 되면 이겨라.
1: It's going to be worth seeing.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통신 통신 박준 박사 김대중 씨 파트너나.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겠네요.
2: 아, 그렇죠. 이 맛이야.
3: 아,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2: 떠오른다.
1: 이거 안 먹고 제가 드세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이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그런
0: 네.
1: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아~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2: 어?
1: 아, 요거.
2: 트랜스포머.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2: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2: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2: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2: 네.
1: 근데 여기는.
2: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2: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2: 네.
1: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2: 아.
1: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2: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2: 정크
1: 아트. 네.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2: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0: 버물비?
2: 버물비?
1: 트랜스포머.
2: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2: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2: 메가트.
1: 꼭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2: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공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2: 네. 네.
1: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2: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2: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2: 네.
3: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2: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2: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좋아하고,
2: 그러네. 뭐, 네.
1: 메가트론 범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2: 그러니까.
3: 만들어져 있거든요.
2: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해.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2: 아, 전쟁?
3: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2: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1: 저게 한
2: 제 뭐지?
1: 15m?
3: 어, 12.5m예요.
2: 12.5m?
1: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1: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2: 예.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3: 그쵸.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2: 그니까.
1: 와.
2: 와, 그러네. 죽어있네.

0: 아,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너무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예. 마스터다.
2: 아, 명장.
3: 더 마스터. 예.
4: 반갑습니다. 네.
1: 와, 음식 마스터.
2: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5: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예.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2: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5: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도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2: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아, 되겠네요.
5: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0: 그날, 그죠?
1: 예, 해야 됩니다.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네.
0: 오, 너무 멋있다, 이거.
1: 이게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한 상인데.
1: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그럼 이건
1: 두산에 내려오기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3: 덕분에 호강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3: 이제부터
0: 맛있게
3: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니, 뭐? 버섯 향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거,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3: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아.
3: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아,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3: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3: 어, 배꼽
0: 배 배꼬치다 배꼽. 네. 아, 이거를 싸 먹나 보다.
3: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0: 아, 이렇게 아 이렇게
3: 아,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3: 아이고.
0: 안에 숙주나무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3: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맛있는 거 아니구나.
1: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말라 말라.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0: 평화를 이루어줘.
1: 자, 저는 이제 불고기.
2: 이거 불고기.
1: 버섯이랑 미나리랑
0: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2: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제가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제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2: 부드러워지죠.
1: 아우, 명장이시네.
2: 명장 인정. 인정.
1: 와우. 너무 맛있다.
3: 피디님, 여기는
4: 여기에
3: 또 어디예요?
4: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3: 조각보요?
4: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3: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4: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네.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3: 진짜?
4: 그런 공이에요. 아. 이 안에 계시니까 아, 뭐 들어가서
3: 여기에
4: 만나 뵙죠.
3: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네.
2: 그럼 여기도 마스터가 계시나?
4: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3: 네?
4: 그랜드 마스터.
3: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4: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3: 그래요?
4: 가보시죠.
5: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네.
3: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꼬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50,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중에 네.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 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아, 계속 작업을 해. 아,
2: 계속 작업을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 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놨는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0: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0: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0: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0: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아, 벌써 25년.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0: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2: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0: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 예.
0: 요건 지금 홀치기 염색
2: 예,
0: 예. 하신 거.
2: 잘 하시네.
0: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0: 이렇게 쪼개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0: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1: 네.
2: 예.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1: 네. 예.
2: 실을 여기다가.
1: 묶어. 네.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0: 안 묶는 거.
1: 아, 안 묶어서 예. 이렇게.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톤.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2: 그럴 예.
1: 것 같아.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 받아가 전시.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예.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이게 지금 이게 제일 뭔가
0: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0: 저거를
2: 예,
0: 저
2: 예.
0: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1: 풍경
2: 모빌
1: 같은데?
2: 풍경.
1: 아, 모빌. 아, 네. 모빌 풍경 네. 같은.
0: 바람 부는 데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1: 것 같은데. 아,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0: 너무 궁금해.
1: 아, 궁금하다.
2: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0: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패기 어렵던데.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0: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 하게.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3: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1: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2: 이렇게 해가지고.
3: 딱 붙은 거죠.
2: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떼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3: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돋보기들이
3: 들어왔어 들어왔어.
1: 어, 그러더라고.
3: 왜 이래? 들어왔어.
0: 명인님께서는
1: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0: 그러니까
1: 난리 났다. 난리 났어.
3: 삐뚤빼뚤.
2: 너무 빨리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2: 좀 천천히 가면서 촘촘히
3: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2: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아유, 저 혼자 살아야지. 티셔츠에 구멍난 거, 양말에 구멍난 거 해야죠.
3: 아야, 아야. 갔다가 와라.
1: 여기 실렸어. 그 피나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해야 돼.
3: 아, 농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3: 엄청 달았네.
2: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3: 어, 네, 잘못했다.
1: 어, 근데 이거 붙게 붙었어요.
3: 어?
2: 네.
3: 구멍이 났네.
2: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3: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2: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3: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1: 그만!
3: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2: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이렇게 네. 자꾸 이어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2: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0: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2: 예, 예.
0: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2: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0: 아이고 용춤은 예전에 우리
1: 부인도 그렇지, 이렇게
0: 아이고 여기서 이게 에이
2: 그때는
3: 핏고기
2: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4: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야, 배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그러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아.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제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3: Where skyscrapers and a village full of comforting vibes coexist. Located east of Seoul, the sun rises earlier here than anywhere else in the capital. Welcome to Gangdong-gu District in Seoul. Let's meet the people who paint their pages of everyday life in this district. I first stopped by a place that's beloved by all the district residents. People come here to seek a moment of relaxation amid their hectic lives.
4: 여기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보행자 전용 다리인 광진교인데요. 이게 차로 지나갈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강 다리를 걸으니까 탁 트인 한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3: A road with the backdrop of the peaceful scenery of the Han River and a hint of impending spring from the light breeze. It is full of memories and histories of those who walked it.
4: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길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품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일 수가 있을 텐데요. 누군가의 청춘과 희망 그리고 희로애락을 락을 담은 소중한 공간들. 지금부터 강동의 기억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3: Let's go across the endless Gwangjin Bridge and follow the traces that endured the weight of time. It is only natural that changes come and go with the passage of time.
4: 아, 예전에는 제가 강동구에 자주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고층 빌딩은 없었었거든요. 야, 정말 많이 바뀌고 아, 예전의 모습을 여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3: But right when I was about to feel upset about how things had changed, a familiar sight of the street unfolded before me. Here I met Miss Yoo Soo-young, who has been the town's record keeper with love and care for her district. From someone who has been living here for nearly 40 years, I heard more about the road we are standing on now.
4: 전면로.
5: 구천면, 그러니까 구천 그 이름을 딴 유일한 옛 길이에요. 선호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길이 가장 메인 도로였고
4: 네.
5: 저쪽 그 건너가면 그 한양 도성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사대문에서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대요.
4: 네.
5: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대처였었어요. 번화가였었고 한 70년대까지.
4: 네.
3: 구천면로, part of Gangdong-gu's old downtown. Built to serve as the crossroad of the town, this road had seen its best days in the past as the central commercial hub. We took a stroll here to search for the hints of old and nostalgic traces that still exist even when things are changing so rapidly. Gucheonmyeonro starts at the north end of the Gwangjin Bridge and crosses the whole district from south to north for as long as 7 kilometers. It was a shelter and home for many back in the day. As time passed, many parts of this place have gradually faded in history, But it's the residents of the town that are keeping the small and old stores alive from vanishing amid the trees of tall buildings. It's proof that they endured and braced all these years together. This cathedral in particular, standing tall on a humble hill at the side of the road, boasts a long history. It has been with the town and the district since its founding in 1958.
4: Yeah, 이게 저는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동네 이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추억의 이런 동네 골목길들. 네, 아직도 이런 좀 정감 있는 골목길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네요.
6: 예, 맞습니다. 천호동에는 이런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골목 미로처럼 되어 있긴 한데 네. 가보면 골목마다 새로운 느낌들, 그러니까. 굉장히 정겨운 느낌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4: 그러니까.
6: 네네네.
4: 이게 옛날 동네와 이제 현 동네의 이제 바뀐 모습들.
6: 네네네.
4: 그리고 이런 이렇게 빨간색 담벼락이 집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6: 예, 그렇죠. 요즘 좀 보기 네. 드문 벽돌 네. 형태죠.
4: 옛날 집들.
6: 옛날 집 맞습니다.
4: 아유, 근데 저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여기가 저는 가정집인 것 같았는데 약국이네요.
6: 아, 네네. 예, 뭐 약국은 많이 보셨을 때지만 한약국은 드물 거고 더군다나 주택가 안에 있기는 참 힘들거든요.
4: 네. 예, 예. 아, 어쩐지 올 때부터 한약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요.
6: 예, 맞아요. 이 집에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계신 분이거든요.
4: 아, 그러세요.
6: 예,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4: 네.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6: 네, 네. 예, 예. 가보시죠.
4: 예, 예.
3: What other stories can this place tell us?
6: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 한약 냄새. 아, 좋다.
3: While it looked like an ordinary home from the outside, it was full of nostalgic herbal medicine drawers, old books, and of course, an elderly herbal pharmacist. Our casual chattering had never seemed to end, just like I was visiting a place I had known for a long time.
4: 여기는 그러면은 그냥 가정집인가요? 한약국인가요?
7: 요 부분은 한약국이에요. 그리고 요 문을 나서면 네. 가정집이 되는 거 저희 집이고.
4: 아, 야, 되게 독특한데요?
7: 독특해. 이상해요?
4: 이렇게 가정집을 한약국에 같이 하셨어요?
7: 제가 늦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저 원래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애들 키우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 15년 살림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능 봐서 경희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4: 학교일이 대단하시네요. 야. 그 남편분하고 같이.
7: 아니요. 제 공간이에요. 완전히 아. 저만의.
4: 근데 그러면 남편분도 여기 거의 이제 토박이.
7: 네.
4: 오래 사신 분인 것 같아요.
7: 여기서 태어났어요.

0: 이 동네에서 이 동네가 토박이 사는 그러니까 심씨네 동네고 원래는 네. 저희는 이제 광주 이씨인데 네. 광주 이씨도 한 일곱 집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떠나고 두 집만 남았어요. 네. 광주 이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토박이로 살았어요. 여기서 나서 우리 아저씨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시집 와서부터 이내리 때까지 사는 거죠.
1: 야.
0: 47년 됐나 봐요.
1: 47년이요?
0: 네, 여기 산 지.
1: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여기 한약국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네요.
0: 한약국은 된 지 22년이니까 이제 거의 다 알죠.
1: 야.
0: 근데도
1: 신기하고요. 동네 분들
0: 새로 온 이사 온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요.
2: 그렇죠.
0: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전부.
1: 네.
2: 주택가에 한약국이 있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사정으로 제가 그렇게 여기다 조그맣게 차렸더니 네. 근데 지금은 또 내가 힘을 붙이니까 조그맣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선생님한테 그 마을 분 동네 분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실까요?
0: 그러니까 아플 때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저희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뭐 일하다가 와갖고 네. 자기네가 늦어져도 딴 데 병원 문 닫아도 우리 집에 와서 벨 누르면 제가 나와주니까
1: 네.
0: 언제든지 찾아와서 불편한 걸 고칠 수 있는
1: 네.
0: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3: The herbal pharmacy had always greeted its neighbors with distinct and familiar herbal aromas. It was a place to find comfort and relaxation as it not only healed the neighbors' health, but also their minds. Even those who have moved away come by time to time to seek comfort as they used to. Home for the last 47 years.
4: 우리 애기들. 집 요 골목. 여기 골목. 여기 이 집도 그땐 빌라가 아니었어요.
1: 예.
4: 그래서 우리처럼 그 집은 2층이었는데 네. 그 집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그 골목이었어요.
1: 어? 요 사진은?
4: 우리 집 앞.
1: 아.
4: 우리 앞.
3: As a newlywed, she looked after her mother-in-law while raising her child and feeding the whole family in this house. And most importantly, she became an herbal pharmacist. This house is made up of every fragment of Miss Lee Kyung-suk and her family's lives. After all the years, she has entered her midlife, and all her children have grown up, but she is still here making each day count. And as a born and raised local, she stands here proudly, thinking about her family and the memories they share from here.
5: 사실 처음에 마을 기록이 뭔지를 뭐 알고 뭐 의미를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진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을 기록을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토다보고 이런 과정에서 뭘 가장 느꼈냐면요. 이분들이 살아온 삶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안에서 이제 개인주의 성행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옛 공동체 정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뭐 하나의 그냥 직업처럼 시작을 했던 일이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시고 또 정체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가지시면서 강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 A place to meet the hard-working people of Gangdong-gu District. I am out here at the traditional market.
6: 전통시장 오면은 참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눈이 즐겁습니다.
3: It's a pleasant surprise to come across an old vendor like this in a time of such rapid changes.
1: 야, 이렇게 시장 골목을 또 걷다 보니까 아 눈에 또 확 들어오는 요거 아시죠? 요거 추억에 요거 보면은 딱 그 이발소 생각 나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오래된 이발관이 보이는데 야 저기 원래 저 간판에 제가 봤을 때 모범 이발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글씨가 다 벗겨져 갖고 야 진짜 오래된 이발관 같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야.
3: An old barber shop located on the hill at the entrance of the Gobundari traditional market. Let's open this door and find ourselves going back in time.
7: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하시죠. 이봐.
3: I didn't expect the place to be this busy treating its customers. The price is affordable, and the nostalgic hair and styling tools have caught my eye.
6: 주변에서 보면은 이 의자, 이 눕혀지는 게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 보여요. 이 가죽 봐봐 보세요. 정말 오래된 느낌이 물씬 느껴져요. 이 방석.
3: As if the tools prove how long the place has been around, the humble space tells me that it has a long history.
6: 23살 때 여기 오셨고 이발소를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지금 합이 한 여기서 동네에서 한 몇 년 이발소 운영하셨어요?
8: 내가 지금 40년생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76이니까 네. 50 53년
6: 때는 와 53년
8: 이게 여기를 못 나온 게 등신이지 처음 들어왔어 내 새끼들도 고향을 심어주기 위해서 난 뒤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다 다니고 제 고향인 여기 청우동이다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사 안 간 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로서는 여기가 고향이 된 거예요. 나는 내 고향인 청태이지만은 애들 고향은 여기 심어둔 것뿐이에요. 네.
3: A normal Tuesday at work for a barber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His skills have absolutely enchanted me.
1: 야, 이 지금 사장님이 쓰고 계시는 이 빗부터 가위도 정말 오래된 가위 빗인 것 같아요. 와.
8: 오래됐어요. 이 빗이 이게 나의 손가락이나 똑같아.
1: 와.
8: 아, 그걸 좀 더 잘라줄까요? 어떠십니까?
3: To think about it, I miss the old days when I visited barbershops as a kid, holding my father's hand. While far from fancy, it brings back good old memories.
1: 야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머리 감는 모습. 아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이렇게. 이발소 와갖고 이렇게 머리 감았었거든요. 앞으로 숙구려갖고 이렇게. 아, 요즘 같아서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봐봐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감겨주신 게 정말 시원했어요.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
3: 와우, this place literally takes me down memory lane. I got to wonder what the barber and the barbershop meant to the neighbors.
8: 우리 동네에 이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길잡이라고 그럴까 뭐 가셨던 분 또 먼저 오래간만에 와서 또 옛날 고향 동네라고 아무도 없어 이제 이사 가서 그분도 그래서 옛날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는데 그래도 삼거리 발관 네 그래도 옛날에 생각나서 그냥 돌아봤어. 아유 잘 오셨어요. 이렇게 뭐 참 커피 한 잔도 먹기도 하고. 아 내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기 들리신 분들을 내가 이제 참 이렇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삽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나의 또 나이 먹어서 또 의무이자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혼자 해보면서 그런 건 잘한다 잘하려고 그래요.
3: For over a half century, the couple has been running the barber shop. From where he was allowed to feed his family and given a place to build his life, he hopes to keep running the business as long as he can and always greets those with the barber shop in their hearts. 이 place we checked out was Seoul's Hangil Elementary School, which has long played a central part in this community. Established in 1921, the school marks its 103rd anniversary this year. I talked with a senior named Ah Yun-kyung, a native and a graduate of this institution many years ago. He told me about the history of not just the school, but the town and its roots.
1: Yeah. 지금 건물들을 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아까 목조로 된
8: 목조
1: 예, 건물로 지어졌었다.
8: 단층 네, 예. 목조 교실이 아마 여섯 개인가 되고 교무실하고 뭐 여섯 탑급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들은 많고 네. 수용하긴 대단히 어려우니까는 나이 학교 들어올 때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1: 네.
8: 시골 수업 잘하는 애들이 8살, 9살 먹은 애들이 무슨 시험을 봐요.
1: 그렇죠.
8: 그런데 일종의 IQ 테스트죠.
1: 아. 네.
8: 책상을 이렇게 있으면 앞에 앉아서 그 선생님이 성냥 깨피를 가지고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이거 네. 봐라 이렇게 봤다가 이걸 지우더니 아까 본 거 해봐. 그 총명한 애들 뭐 바로 그렇게 그대로 그걸 하고 골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8: 그 당시에 14살, 15살 장가든 애들도 있는데 못하고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1: 네. 예전에는 구천 면로도 좀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8: 지금하고 변화됐죠. 엄청 네. 천지개벽한 거지요.
1: 네.
8: 옛날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네. 국도라고 그럴까? 네. 그 국도가 둘밖에 없었어요.
1: 네.
8: 노량진 요즘에 그 제일 한강교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하고 또 광진교로 건너와서 1935년에 준공을 했나? 광진교가. 네. 그런데 이 길하고 요 앞에 지금은 이렇게 넓지만 옛날 길은 자동차 자체가 뭐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길이니까 예. 그저 2차선.
1: 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네.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예전에는 이렇게 도로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논밭으로 돼 있었던.
8: 그럼. 여기 그냥 벌판이에요.
1: 네.
8: 김포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
1: 네.
8: 이 벌판에 비행장을 하려고 일본 애들이 이 측량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1: 아...
8: 네, 그랬던 데입니다, 이 벌판이.
1: 이 사진 속에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시죠?
8: 그, 네. 내 처하고 내 여동생하고.
1: 아,
8: 60년 전 사진이니까.
1: 예.
8: 그리고 지금.
1: 야.
8: 네. 그 뒤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아주 훤한 벌판.
1: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장소입니까?
8: 고덕동.
1: 고덕동.
8: 네.
1: 야, 예전에 고덕동이 이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8: 그럼.
1: 야. 이 상일초등학교라는 곳이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문집이 또 있어요.
8: 네.
1: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8: 아주 대단하지요.
1: 네.
8: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셨고.
1: 네네. 제가 이 문집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네. 수필이 있어갖고요.
8: 네.
1: 아, 여기 김윤숙님 55회 졸업생이신가 봐요. 그 어릴 적 나의 집. 아, 추석 보내기 전 아버지는 떨어진 못생긴 배를 깎아주시면서 잘생긴 배는 조사님께 먼저 드려 야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요것도 맛 괜찮으니 먹어보라는데 벌레가 먼저 시식한 배를 맛보며 참으로 맛나니 괜찮다며 웃었던 그 옛날이 사뭇 그립습니다. 아, 요런 글귀가 좀 인상 깊네요.
3: 서울 상일 Elementary School was built wher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school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district for a long time, that there's even a joke about how most of the natives in the area must have gone to the school. While most of what it used to look like in the past has faded away, we visit a place where the old traces of the school can still be found. 100th anniversary of the school's establishment, an exhibition took place that highlighted the 100-year history of Sangil Elementary School. From the graduates in the 1930s to the classrooms, the whole school and even the town's history are all recorded. And Mr. Ah, a member of the 27th class of graduates, takes a moment to bring back his old memory. At this place, the school has kept the district's dignity for ages. From students planting hibiscus flowers at the school's entrance to how school report cards and morning convocations had looked like back then, all those yearning moments have shaped the school what it is now. With a deep nostalgic feeling, this time I headed to one of the few standing traditional villages located alongside the east end of the Han River in Seoul. I'll be looking around this town with a senior villager I met at the start of the alleyway. There are rare moments when you scream, "Whoa, a place like this in Seoul?" This Kareyor village is where time seemed to have missed pulling its trick like it does everywhere else.
1: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이서 이 마을에서 되게 오래 사신 토박이 느낌이 확 나거든요.
9: 네.
1: 언제 오셔 갖고 이렇게 여기서
9: 저희는 이 자리에 예. 이 자리에서 지금 7대째 살고 있어요.
1: 7대요?
9: 네.
1: 아, 그러면 제가 사장님 그
9: 문종철.
1: 네. 네. 그러면 여기가 그 제가
9: 집성촌이죠. 우리
1: 남편 문 씨의 네. 집성촌이라고. 네. 예. 네. 맞네요. 네.
9: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 어르신 말씀 들어보면 350년 됐다고 그래요.
1: 350년.
9: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래울 마을 집성촌 그 전통 마을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을 하죠.
1: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래여울 마을 좀 글쎄요 좀 생소한데 일단은 가래여울이라는 뜻을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9: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9: 그 가래여울 마을은 왜 가래여울이냐면
1: 네.
9: 그 옛날에 강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한 200m 넘는 강이지요.
1: 네.
9: 그 강가에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1: 네.
9: 옛날 어르신 말씀이. 그 가래나무가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강을 그 준설해 갖고 넓어졌잖아 폭이.
1: 네.
9: 그때 당시 자연스러운 강이다 보니까 이 지금 이 하남시부터는 강폭이 넓었어.
1: 네.
9: 근데 우리 마을 내려오면서 이 강동대교 있는 쪽이 좁았어 폭이.
1: 네.
9: 그게 물살이 세.
1: 네.
9: 그건 이제 여울목이라지.
1: 오.
9: 그래서 가래나무가 강가에 많고 여울목이 따서 가래여울.
1: 아, 네, 그렇게 합쳐져서.
9: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아. 명칭이 된 겁니다.
1: 그럼 이거 네. 가지고 오신 이거가
9: 이제 이게 가래 열매인데요.
3: They say the village used to produce loads of monkey nuts. There are so many fun stories to share as he's been around all these years. As expected, of the nature-friendly village, flocks of swallows migrate to this town every season, so the townspeople prepare to greet them all the time.
1: 이게 그 요 사진 속에 제비집인 거죠?
10: 네.
1: 제비집. 제비집.
10: 네.
1: 네. 실제 제비집이 여기 있습니다.
10: 아. 여기도 있고. 네.
3: While things around here have changed a lot, nature still breathes alive.
10: 그러다가 21일 동안 짓고 아까 그 안에 있는 새끼를 네 마리를 낳은 거예요, 거기다.
1: 야.
3: Kareyor Village is a living memory of the past that exists in the city. The villagers have been writing history alongside the town with the collective and communal mindset. Moon Jong-char, from a family of seven generations in this town, told me there's a symbol of the village he wants to show me.
1: 사장님께서 직접 네. 이렇게 심으신 거니까
9: 네, 애착이 더 가지요.
1: 네, 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3: To continue keeping the legacy of the village and its name, Mr. Moon planted a monkey tree himself.
1: 이 동네에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어서
9: 상징나무죠.
1: 예. 네, 이거는 이 가래나무.
3: In the past, located beyond the endless plains of sand, the village was known for a panoramic view of the wriggly streams of the Han River. It used to be a rest stop for boats and sailors en route to places like Gangnam-do, Mapo, and Norangjin. While the village will inevitably succumb to the changes

0: by time. It's one of the few remaining naturally formed villages in Seoul with preserved traditions and old values.
1: 아니, 이 한강 강물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물이 맑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사장님한테는 정말 태어나고 자라온 아주 특별한 장소일 것 같아요.
2: 네, 예. 예. 여기 추억이 많죠.
1: 네.
2: 그 어려서 이제 여기 그 이 가성사리가 전부 빨래터. 옛날에는 자갈이 여기 있고
1: 네.
2: 모래는 금빛 모래는 이 위로 있죠. 저 나무 위로. 이 밑으로는 전부 자갈이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안악네들이 이제 빨래로 나오면은 그 애기 똥싼 기저귀도 가지고 나오잖아.
1: 네.
2: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고기가 그냥 까맣게 덤벼. 그 고기가 피라미야, 피라미.
1: 아.
2: 피라미, 모래무지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어항을 갖다 놓으면은
1: 금방,
2: 예, 금방 들어와서 금방 그냥 그 대박으로 하나씩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이 동네에는 그 특히 주말 여름 하계절에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오셔갖고 와갖고 캠핑을 갖고 야간에 그냥 뭐 축제도 벌리고 이렇게 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진짜 그 물 맑고 백사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이 동네 장사도 잘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1: 네. 어 지금도 네. 물이 너무 깨끗해요.
2: 네. 네.
0: 카레올 Village, home to the native families of endless generations. His history has now become a part of the village and its history. A village where time flows slowly. As slowly as time goes, the warmer it seems to be.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저는 문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고요. 아, 여기서 진짜.
1: 오케이.
0: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2: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왜 특별해요?
2: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2: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2: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식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전통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2: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안돼요. 아,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예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2: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2: 들기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돼지 파는 가게죠?
3: 예, 예.
0: 왜냐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3: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3: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3: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3: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네.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3: 아,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3: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3: 접속하시면, 예,
0: 맛있는 요리 예.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3: 네.
0: 잘 가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덩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4: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4: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4: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 위해서.
0: 와.
4: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4: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4: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4: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4: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4: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4: 오.
0: 약돌 돼지. 진짜 돌 먹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4: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4: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도만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4: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4: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 잠깐만요.
4: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4: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gochujang omija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I will put our nice omija chong.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l,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팍팍팍팍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
1: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원탁이 대포마토, 어춘탁이 대포마토 역사도 흩어지는 서울시, 어춘조간 집, 만화 하이로스의 하이로스와 함께 하이사, 압출, 군의 일으키도, 낙대리의 빈자세계 흥중, 흥승, 니트 군습, 니트 도도르승, 도도르승, 국회의 사법, 어릅진 흥중, 니트의 스트라테진 동시대 동시대, 어춘도 치료, 김빈대, 박다은아.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강병산 굽히다 오강변으로 내려가니 남경 장파 가는 내전이었구다. 오호는 몇 분이로다 공명을 급히 불러. 이제 큰일 났네. 공명은 근에 종종 우는 적 있는지 전우적으로 살필지 수전

0: 떠날 따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과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병헌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째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중고째 적벽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7번 정도를 완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청중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1700여 년 정도입니까? 그 전에 이 해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오천축국전을 썼는데 그분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불교 승려입니다. 거기에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을 쓴 것이 왕오천축국전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왕오천축국전이 2015년입니까?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썼었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 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째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삼켰다, 또 한 번 내가 참 작두에 올라서서 춤추는 양반들처럼 다시 한 번 관객 앞에서 나를 벼르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단가 한마디 옛날스럽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런 식으로 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단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곽에 그릇되니

오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그나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고

머리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다란거리고 놀아. 전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필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원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렐째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째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숲을 심히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헐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선생님과 반기었더니 세자우 균일러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동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에 춘석이 퍼 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송지론 흡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지고도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전부 초당을 패 어찌르고 한 그럼지 불을 싸사바 싸찌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자더니 가수인지 안 좋은다 누웠나 죽나 사라져라 깨나 부리라 우르르.

만류한다.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림 할라 비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재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갔다 한 번 개구구 보아 있고 추불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지성으로 정성 써 볼 터이니 운장은 떡다리고 멀찍이가 기다려라.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돌아 누우며 그란수를 읊었으되 초당에 춘수조건이 장회

じゃ、はあ、あじる。을기를다한후에동자다려물으시되밖에속객이오셨느냐동자대활전일왔던유황숙이세번째대유하여산일이반사가되었사옵니다오그럼어찌진작고치아니하였던고공명

지극히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과 정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미녀 관옥이요 차곡이 하야 순약 도지어고 수과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량

있으니 군주 유학지중 결승 졸리지에 할 사람 언더와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때요 현덕이 공명전에 지성으로 하는 말이 이때 현덕 꾸라

대화 안방 보국지심으로 어린다를 구하소서. 북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제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야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단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오,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의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 선생 견덕과 한 가지로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만천이요 장불 과시빌러라. 저보고 말하라고 땅에 태우구라 용실러고 전하사를 의론할제 심식을 같이 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 왈 이래기 꺼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객과이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아려. 현덕이 대답하되 내 공명 얻음이 고기

일일은 현덕이 공명이 현덕께 고하되 현주께서는 군사가 수천 원에 넘지 않사오니 빨리 군사를 초모하소서.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진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병이 지쳐온다 허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 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 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덕이나 운장이나 유비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그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명이 장대 올라 제장을 분발할 때 방망번 있어 이름이 여산이오 무편에서 불있어 이름이 얼림이라 운장은 익천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이었다 적병이 지내대 양천은 돼 있을 테니 남편부리라 남을 모아 항망성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전군은 선봉을 주면이야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봉하소서 운장 익덕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신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인이거든 미령자 차버리라 경력 같은 오통소리 이함이 상을 갖구라 현도 이기미안하야 운주 유학지 중 결승 전례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두아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들으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돈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패 이르니 현덕이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아? 알아?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밀이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우리 학생 잘 똑똑하네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마참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부하백 어디 태하야 조은이다 꺼랄 돈 키어이 쫓기로 제처거니 후금과 이자니왈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태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갈수 속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여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 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룡 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구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요,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인데요.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껐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무심 번영을 일으켜 방망하로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극은 일원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원이라. 그때여 건한 13년 추7월 일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저경 10분에 방풍이대장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자우 방펀소리 꿍.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 날때 도래군사 짓밟혀 죽는 자 부비기소라. 비방유봉이 중돌하야 그때 서경 십부이로다. 인마 기가리 심하야 백하수 다 달라 물을 먹고 멈추더니 그때 훈장은 공명은 물어 고대 흙 끌려서 백가상소를 먹었다.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왈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익덕 듣고 대질 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대진토록 대진어다 창판 바다다르니 익덕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룡어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 너는요 나는 주모와 소조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야 건알 반언다 허느냐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나 나는 간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붙다가고 떠나 하늘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어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의 종자 없고 나만 다닌 분이로다 끝밖에 어떤 사람 소리쳐 외는 말이 비우니 아들을 안고 왼편에 장을 맞아 부러진 남 밑에서 우더니다 자룡이 말 듣고 창왕군주히 쫓아가니 비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른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목이라 파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원이 없건나이다 저렇듯 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꼭꾸러

잡고 창을 들고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나. 이 누나가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도굴에 빠짐에 용내 있을 망정 포굴에 빠졌으니 어찌 못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라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도로 쫓아 일매 말이

지내가니 현덕은 충일으로 더불어 나무 아래 섰는지라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하되 개우고 담을 밀쳐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대장을 손상할 뻔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붙들어 안고 간내 도지 할지라도 참아갔지 못하겠다 하더라.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었다. 그때 송곳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유사 놓고 공명을 상대하고 전우사를 헌전우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사를 보고 육군이 웃고 육군 조조 파

정제하고 청이 단좌하야 공명을 영접하야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근역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하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 운 것하가 하구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풍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역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임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 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작이 뭐래 안고. 선생은 협노소란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건 주유를 보고 예필 후에 주유 공명단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오.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하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소교 형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화지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 요구르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운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 분함을 어찌한치 처리요. 그게 웬 말씀이오. 모르옵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쳤사오니 죄사 무진이로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을 얻었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입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줘.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위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도 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하오리다. 그대로 약속하고 제3일 공명선생 딸렘

0: 승상기부타더니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 허령 어디 안개속에 철저히 돈이 우리의 안착 또 요동을 말고 서황무의 우검은 국나서 삼천권건 아리고 할로 속이로 조하라 우엽중 사면 납풍 마장 아기살 무수한 그 반사를 수렁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수었더니 속전이 한 옆으로 기울어지거늘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반뜻하였구나 본진에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천 7백개라 주유 간담이 서는 주유 관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동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후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K-POP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K-POP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앨범 안에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어요.

0: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o Soo 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 Jin, Kim Jong Sik, Kang Chae-yoon, and others buil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5: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3: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봐! 봐! 봐!
0: Juin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6: 뭐하냐?
3: 아니, 뭐죠?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5: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 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너가 아는 게 아니.
6: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고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구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좀 장선 좀 해줘.
6: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지금.
3: 쌤, 아 지금 그게 아니고요. 쌤, 사고 받지 않아요.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7: 꼭 한 번씩 소름 끼치는 장난을 쳐요.
8: 야, 마천우,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8: 걔 올해 만난 지 몇 년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ne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9: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합.
9: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10: 마치겠습니다.
11: 누구야, 이 시간?
12: 새 남자?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2: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3: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3: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하,
14: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5: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3: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타브라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0: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1: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2: 주인아.
1: Several days later.
2: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1: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3: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2: 너는 이게 지금 이 네 일 같지 않지?
1: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2: 야 이주인!
0: 아 왜?
2: 야 너나 깝치지 마.
1: And Juin responds in kind.
2: 마셔.
1: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4: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주면은.
2: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0: 나 봐봐.
1: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0: 에이, 또 한 분에?
5: 뭐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0: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1: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e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6: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1: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e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er at the casting workshop.
7: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읽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지?
1: Actress Chang Hye-jin,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Juin's mother.
7: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가은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를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자이제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 title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7: 주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1: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0: 야, 사과... 어? 진짜 안 좋아해요. 어?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요?
1: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0: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Juin. Actress Heo Soo-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7: 너무 평범한데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기합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1: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6: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1: Feel rising star Seosbin'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송화라는 인물은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는 인물로 그려지되 송화의 동생인 동호 역할이 판소리가 아닌 무언가 진동하게 된 어떤 팝 음악을 찾아서 떠나는 동호의 여정이 함께 평행선으로 그려지는 뮤지컬입니다. 쫙! 쫙!

0: 사변은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에 관한 고난 서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는 뮤지컬 소재로는 흥행성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인한 여자가 고통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빅토리로 이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여자 예인이 고난 속에서 나중에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1: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2: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1: 호로록 내린다 호전성 거기서라 우죠 내기를 하고 발기를 하여

제가 생각하는 송아는 눈을 멀게 하지 않았어도 아빠 옆에 있었을 것이며 눈을 멀지 않았어도 소리를 완성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 서편제에 대해 큰 드라마긴 한데요. 눈을 머는 것이. 하지만 그 드라마를 딛고 자신의 삶을 계속 뚜벅뚜벅 가는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번 더 할까?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기억하나 내게 남긴 흔적.
2: 저는 공연이 매체보다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공연에서 더 우아한 전환, 더 아름다운 전환. 그리고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화려한 무대가 내려가고 오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무대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 조합이 되는 그게 좋지. 그냥 무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단조로운 건 저한테는 가장 너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0: 소재가 한국인 것이지 완벽하게 뮤지컬 공식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창극도 아니고 판소리도 아니고 소재만 가장 한국적인 작품. 근데 이제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소리만 한다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 흠망을 하니 뭐라고.

0: 찔러서 남겨
1: 속에 불이 뜨거워.
2: 형아에게는 이 눈을 멀게 된 사건, 이것이 인생 전반을 지배할 만큼 큰 사건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후부터 송아는 진짜 예술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어린 나이 당시에는 인생을 뒤집는 어떤 사건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딛고 일어선 송아는 이 일은 내게 사실은 작은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프링 보이즈를 굳이 넣은 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스프링 보이즈의 음악이 우리가 사대주의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한국의 전통을 그지같이 취급할 때 그 상징적인 거예요. 와! 미국! 미제! 미국 노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스프링 보이즈가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동호가 아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 고증의 음악입니다.

0: 많이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송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시절에 많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송아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1: 아버지!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요. 아버지라니 누가 날

이 고전이 말하려는 바는 사실 눈을 멀게 했다는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관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거든요. 요즘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면을 싸고 있는 커다란 폭력의 사건 말고 그 이면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수하고 헤쳐나가고 넘어서는지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북남융어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와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휘번덕거리며 청이라니.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남북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원사기 대포마트, 어춘사기 대포마트 하리사다 흑자스마 스파우시 어춘조간 집 만화 하이로스인 하리사 함께 하리사 압칠 군이 일으키르치도 작대기 에빈 자세기 일으키중 일으키슨 니트 군습 운습주 도도르슨 도도르슨 부희 사법 어르기중 흥주지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통신 등 혹시 박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봤다거나.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깨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한국.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s for today?
1: 아, 좋습니다. 청량한 비주얼로 돌아온 풋풋한 걸그룹, 유스피아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0: Welcome!
1: Welcome, welcome! 아, 정말 청량합니다.
0: Hello, U-Spea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U-Spear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Wicked Game. 아, 이게 제목부터 들어보면 벌써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데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앨범 바이트 디스트릭은 서로를 툭 건드리고 장난치며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을 담은 유스피어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앨범입니다.
1: 어, 좋습니다. 곡 소개도요?
2: 네, 저희 타이틀곡 위키드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작전을 펼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와, 벌써부터 재밌어요, 그렇죠?
0: Yep,
1: 좋습니다.
0: W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the choreography was so bright and playful.
1: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아,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깍꿍 안무라고 손을 깍꿍 펼쳤다가 깍꿍 한 안무가 있는데
1: 어허.
0: 귀엽네요.
1: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좋습니다. 어, 네. 자리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저희도 한번 까꿍놀이 한번 까꿍. 해보겠습니다.
1: 네, 까꿍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그럼.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 안무 동작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현장에 계신 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스피어 팬 유스티입니다.
0: 좋습니다. 수빈님,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유스피어 좋아하는 팬 유스틴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유스피어에게 또 직접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2: 아, 네. 오늘 의상 콘셉트가 되게 귀여운데 옷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0: 우리 한번 시아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좋습니다. 저는 바지에 여기 다마고치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오. 이 다마고치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친구를 키워봤습니다. 열심히.
0: 아, 직접 작동이 되는 거예요?
3: 네네. 지금 똥도 치워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열심히 네.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채나님은 또 뭐 있을까요?
4: 저는 오늘 베레모를 썼는데요. 네. 이 베레모와 이 짝짝이 양말이 포인트입니다. 짝짝이 포인트예요.
0: 수빈이 어떻게 좀 이 포인트 귀엽나요? 베레모와 양말?
2: 너무 귀여워요.
0: 좋습니다. 또 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요. 오늘 이 빵 같은 베레모와 네. 여기에 보면은 과자집이 있거든요.
3: 오, 배지!
5: 이게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0: 배지가 또 이 귀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빈이 어떻게 좀 만족하셨을까요?
2: 네,
0: 아,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Alright, this time we'll be asking a few questions that our fans sent in ahead of time. 이제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0: 네, 유스피어 분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복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약간 꾸안꾸 or 꾸꾸꾸 둘 중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소희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아,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살짝 편하고 체형이 예뻐 보이는 옷을 위주로 입는 것 같고 네? 나갈 때는 완전 꾸꾸꾸로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완전? 살짝 시크한 스타일에 빠졌어요.
0: 어허, 살짝 시크한 스타일의 꾸꾸꾸. 좋습니다. 서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8: 저는 평소에 약간 편한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좋습니다. 로아님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9: 네, 저는 약간 핫걸 느낌.
8: 여성스러운 느낌의 사복을 주로 입는 편이고요. 네. 그날 제 기분에 따라 꾸안꾸와 꾸꾸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꾸꾸꾸는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추구미는 핫걸.
8: 네.
0: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소희님께서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7: 저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검정이나 브라운 색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 또 확실히 시크한 스타일이 검정이니까요. 그렇죠?
6: That's right,
0: 좋습니다.
6: That's
0: right. 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호. 블랙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좀 청 색깔이 포인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서유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일단 약간 청순한 스타일을 많이 입기 때문에 하얀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6: 네.
0: 네,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저는 이제 좀 힙한 스타일을 평소에 자주 입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미니멀한 좀 예쁜 옷을 좀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온님은 있으실까요?
10: 저는 평소에 이제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어서 네. 뭔가 요즘 유행하는 갸루 스타일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야호. 자, 채나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는 무대에서는 약간 공주처럼 이제 레이스 달린 것도 입어보고 싶고 네. 사복으로는 빈티지? 약간 Y2K 느낌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0: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 Alright, that about wraps up our beauty cam interview with Youspear.
0: 네, 이제 Youspea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우선 유스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전 세계 유스티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제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6: Alright. Let's check out USPS performance of Wicked Game filled with their lovable vocal and energy.
0: 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w, that was so cool and refreshing. By the way,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don't you keep craving cold drinks?
1: 맞아. 저는 요새 특히 이 레모네이드에 좀 빠져있는데요. 톡쏘는 상큼한 그 맛, 아시죠, 여러분? 네, 기분까지 좀 좋아지잖아요.
0: Yes, totally. That sweet and tangy flavor is perfect for summer.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도 싱그러운 매력의 무대들이 우르르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0: Ooh, no way. Are you serious?
1: 아,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즈!

0: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these days, you've got to take care of yourself. Have you been taking your vitamins?
1: 아, 물론이죠.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다가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습니다.
0: Nice. Taking your vitamin like a good boy you are. Just makes you feel ready for the day, doesn't it?
1: 근데요, 오늘은 제가 챙겨 먹지 않고 왔어요. 일부러.
0: Why?
1: 아, 왜긴요. 이 다음 무대들이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0: That's why. It is just that good, isn't it? 네. Now you've got me excited as well.
1: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해줄 다음 무대들 바로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You know you can really tell a great vocalist from the very first line, right?
1: 아, 맞습니다. 이게 듣는 순간 와 하면서 약간 확 몰입하게 되는 그런 보컬들 있잖아요.
0: Yup. And it looks like we'll be singing wow all day today.
1: 정말요? 그러면은 얼른 만나봅시다. Hurry, hurry.
0: Good idea, good idea. Uh-huh. Get ready for performances that'll captivate you with unique vocals.
1: 네, 백아연 씨 그리고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Music start.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즐기셨나요?
2: 네! 좋았습니다.
0: We were so happy to spend time with you today as well.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꼭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 또 조심하시고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Refreshing K-pop Performances.

0: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 네, 도서살. 안녕하세요, 연세입니다.
2: 귀여운 남자 맡고 있고요.
3: 귀여워요.
2: 그리고 팀에서 MC를 맡고 있습니다.
4: 없어서 안 내줄 때.
5: 엔사인의 노렌스입니다. 팀에서 미남 담당하고 있고요.
6: 미남 담당은 뭘 해야 되나요, 팀에서?
5: 미남 담당을 일단 가만히 있으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3: 약간 개슴 칠했다가 되는구나.
7: 아, 렌스 쌩얼인데 진짜 잘생겼다.
2: 쌩얼이 이 정도면, 야.
7: 그러니까. 저희 지금 다 쌩얼이거든요.
2: 거짓말 담당, 거짓말 담당.
7: 거짓말 담당. 그러니까. 네.
5: 저는 거짓말 담당 플러스 팀에서 이제 메인 댄서를 맡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의 뭐 동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8: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엔사인의 리더, 그리고 저도 일본어 담당을 하고 있는 카즈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사인의 성윤이고요. 저는 올라운더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게 춤 노래뿐만이 아니죠.
5: 얼굴?
9: 얼굴도 그렇고요. 예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8: 영어도?
9: 영어도 아 영어는 안 되고요 아직.
10: 엔사인의 영어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엔사인의 하나뿐인 랩 포지션을 또 맡고 있습니다.
11: 동그라미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동글동글 도아입니다.
2: 오, 동아.
5: 맞아, 저희 멤버들 다 도아 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1: 도아.
5: 도아.
1: 웃을 때 도아 웃을 때.
5: 도아 웃을 때 하나, 둘, 셋.
8: 도아 형 하나 웃을 때 하나, 둘, 셋.
3: 이거는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 조금 긴장되네요. 근데 심플이 되게 오랜만이라 이제부터 예능 모드 다 꺼야 되고.
2: 맞아요.
12: 약간 섹시함 보여줘야 돼요. 화이팅. 섹시.

0: 네, 저희 이티비티는요, 이 뜻이 아주 작은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모두들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큰 마음으로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곡입니다.
1: 진짜 도영 노래가 정말 우리 팀의 뭐랄까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가장 하이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왔을 때 반전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2: 우리 노래 부른 도아영 한번 표현해주세요.
1: 이리 브리리 브리리 날 불태워줘. 저 진짜 저

0: 바로 여긴 저희 엔싸인의 대기실인데요. 엔싸인은 대기실에서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미모 마음에 드세요?
1: 오늘 미모예요? 오늘 미모 100점.
0: 공유님께 질문 드릴게요.
1: 네. 질문 있어요?
0: 오늘 렌즈 고른 이유? 10.
1: 네, 원래 파란색 껐다가 파란색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레이도 바꾸는데요. 그레이 약간 거한이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0: 오! 렌즈랑 렌즈.
2: 오, 아, 그러네요.
0: 본인의 미모에 빠진 우리 한준이가 있어요. 오늘의 착장 포인트 소개 좀 해주세요.
1: 오늘의 착장 포인트. 일단 오늘은 상체 움직임을 잘 보이기 위해 계속 피터 티셔츠를 입었고요. 제 팔 동작을 잘.
0: 네. 됐어요. 요즘 한준이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볼 건 없어요. 진짜 나 찍지 말았어요.
0: 또 저희 한준이의 코치가 있어요. 바로 성인이 형인데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떤지 한번.
1: 제 분량 여기까지예요?
0: 진행 과정이 어떤지 한번.
1: 제 분량 여기까지예요?
0: 좀 더 재미가 없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요?
3: 아, 근데 솔직히 핏한 옷을 입기엔 아직 자격이 없고요.
0: 아, 자격이 없다.
1: 제가 나 찍지 말았어요.
0: 더 아깝지 않아?
4: 아, 뭐 하세요 지금?
5: 아, 제가 신발 신고 있어요.
4: 아, 그래요?
5: 아, 전화하고 있어요.
4: 아, 전화하고 있어요.
0: 여기 커피 흘렸대요, 커피 흘렸대요.
1: 잠깐, 왜 하필 왜 지금 카메라부터요?
0: 근데 아까도 커피 흘리지 않았어요?
1: 맞아, 오늘 세 번째야.
0: 오늘 세 번째래요.

괜찮은 수식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돈? 늘 노력하는 모습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도 하고 하니까 늘 볼 때마다 성장하고 커지는 엔사인.

0: 네, 저희 이렇게 스파일라이트 루키즈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 대기실 비하인드도 찍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엔싸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1: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네, 감사합니다.

0: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1: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2: Jaruzelski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0: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2: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Jaruzelski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o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eoni, The G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셰프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o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원탁이 대통합도 어춘석이 대통합 대표자 덕수성 집 만화 하이로스의 하이로스와 함께하니까 앞칠 군이 일으키도 작대기의 빈자세계 흥중 흥승 니트 공습 운수 도보르승 도보르승 국회 사법 의료증 후지 이쪽에 스트라테진 도시된 도시 맞춤 비치가 견딜 때 이렇게 봤다거나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욱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1: 네.
0: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흥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리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 지금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 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랑했기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We explore Nubo, which has boosted the restoration of soils by developing a cutting-edge coating technology. Have you heard about the rise of K-agriculture? Along with the semiconductor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whole world has paid keen attention on Korea's advancements in agricultural tech. And today, we will introduce Nubo, who has paved a new pathway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ertilizers for agriculture, the company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crops through its own technologies. Today,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ir hidden scientific technologies. Nub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7, the firm has carried out research to provide competitive farming technologies for different crops. And it has constantly promoted the agricultural fertilizer it has developed to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Hello. Hi there.
1: 안녕하세요.
0: I'm Peter from Arirang.
1: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1: 아,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 코팅 비료 작물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Oh, interesting. I know that your company is called Nubo.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1: Nubo에서 N-O-U-S, 누는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1: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1: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at? It's the same.
1: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1: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1: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 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1: 네,
0: then
1: 맞습니다.
0: As well.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1: 아,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0: 와우.
1: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0: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1: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기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1: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1: 네, 감사합니다.
0: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of diseases can offer the best chance of cur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We introduce Bontec, a developer of cutting-edge X-ray systems which can help patients get more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1: Ah, Bontec. Oh.
0: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엑스레이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 i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1: Wow,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2: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투과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2: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3: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0: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2: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2: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동시대 동시대 박진 박수와 김득대 이렇게 봤다거나.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3: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1: 아, 가까워지려고.
3: 그쵸.
1: 네.
0: 근데 이철 씨는 과거에
3: 맞아요.
0: 프로그램 진행하신
3: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3: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1: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3: 맞아요.
1: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3: 오면서 네. 재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1: 아니, 그걸 얘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현이 형이 또 잘 아니까.
3: 저는 좀 많이 알죠.
1: 네.
3: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0: 오.
3: 아, 스컬.
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3: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 잘할 것 같은데 저는.
0: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1: 네.
0: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3: 오.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1: 잠깐만, 뭐가 말이...
3: 잠깐만. 알아도 됩니까?
0: 네.
1: 오케이.
4: 라이초!
3: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4: 와! 예!
1: 오늘 첫 촬영이죠?
3: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3: 긴장되세요?
1: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철 씨?
3: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3: 제작진분들께서
1: 네.
3: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1: 네.
3: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1: 뭐죠?
3: 오늘 주제는 바로
1: 네.
3: 저희가 누굽니까?
1: 오늘 오프죠.
3: 그치,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1: 아, 예, 아,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아, 저 작게 말할까?
3: 어머.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1: K-POP 아이돌이죠.
3: 그래서
1: 네. 네.
3: 당당히 하자고.
1: 네.
3: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커.
1: 아, 아이돌 메이커.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네.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네.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네,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렛츠고!
2: 렛츠고!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2: 아니,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2: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2: Excuse me?
1: Tonight!
2: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2: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늦춰요. 사람 안 늦춰요.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2: 어
3: 좋아하죠.
2: 좋아해요?
1: 좋아요?
2: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1: 엑소.
2: 엑소 선배님들.
1: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2: 오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알았어요.
2: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1: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3: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2: 보니까. 아 이목구비. 아 그게 중요한.
3: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1: 뭐죠?
2: 어 여기 있다.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업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었나요? 아 그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서 또 만나요.
1: 네.
2: 네.
1: 아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2: 아 그러니까. 잠시만.
4: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스파니올, por favor.
2: 아, 스파니올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1: 조심히 가세요.
2: 조심히 가세요. 혹시
1: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안 돼요.
2: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1: 오토바이!
2: 어 구해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1: 쉽지 않네요.
2: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커스 바트!
1: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2: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2: 나도 처음이긴 해.
1: 알아보는 거?
2: 어?
1: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2: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진짜 감사합니다. 하이바이.
1: 아, 그거 상관없어요.
2: 규제예요?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로?
1: 아.
2: 어머!
3: 3년.
2: 오!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1: 아 이거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2: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1: 아 감사합니다.
2: 아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1: 노래 어떤 노래죠?
2: What song?
3: 저 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마 Beautiful Beauty.
2: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1: 퀴즈 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3: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1: 아
7: 빡센 거. 그럼 why?
1: 바이 마이 몬스터.
7: 아 봐봐 뭐 그쵸 나.
3: 안돼요.
2: 오케이 아 지금 터지셨나요? 아 네 괜찮아요. 편하게.
1: 안 보시.
2: 아.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1: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이게 없으면 좀 섭하다. 이런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3: 요즘은 그래도 블러셔랑 블러셔. 하이라이터.
2: 오! 블러셔, 하이라이터. 진짜... 아 다 동일하구나.
1: 지금 하이라이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2: 오, 우리 많이 사용했나?
1: 했죠,
2: 많이. 퓨즈 분한테 물어볼게요.
1: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2: 아 그래요? 나 몰라요.
1: 뭐예요?
2: 사용했어? 아, 나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2: 아, 나 이뻤구나.
1: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 제품 중에 KBT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아.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3: 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1: 있어요?
3: 혹시 페리페라의

0: 알죠.
1: 베리베롬.
2: 오, 베리베롬.
1: 네, 그 집밥금이롬. 진짜 예뻐요.
3: 그 토너 이름인데.
2: 아, 그 페라페라 제품. 어, 그 혹시
0: 페리페라.
2: 아, 페라페라
0: 말고.
2: 페라페라가 아, 페라페라 가죠. 페리페라. 아.
1: 요 제품인데. 어?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2: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4: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2: 네, 리얼이에요.
4: 페리페라님들.
2: 네.
4: 자, 혹시 원인 오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눌러봐, 눌러봐.
4: 오! 오, 있어요!
2: 오, 오 형! 우와.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4: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2: 좋아요.
4: 보니까 블러셔.
2: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건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4: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2: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4: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2: 맞아 맞아 맞아.
4: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2: 귀엽게 보이려고.
4: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2: 어 우리
4: 다 거. 우리 거 띄워놓고 가.
2: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4: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2: 뭐죠?
4: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4: 블러셔.
2: 블러셔. 립.
4: 립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2: 인터뷰하러
4: 갑시다.
2: 오케이.
4: 된 것 같아요. 했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5: 네.
2: 오 진짜로요?
5: 네.
2: 누구 네. 좋아하세요?
4: 누구 좋아하세요?
5: 세븐틴.
2: 아, 세븐틴 선배님.
4: 저희도 좋아합니다.
2: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와이어시고 이션이라고 합니다.
5: 아.
2: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5: 네.
2: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5: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2: 어?
5: 애교살.
2: 애교살.
5: 아, 네, 애교살.
4: 뭔지 알아요. 그거 그 은색.
5: 아 그거 말고
4: 아니요?
5: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2: 아.
5: 네.
2: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신 제품 있어요?
6: 그 삐아.
4: 삐아.
6: 삐아 삐아.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4: 네.
6: 14호.
4: 14호.
6: 아몬드 베이지.
4: 어,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2: 네.
4: 자 일단은 삐아의 아 삐아.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2: 와 아몬드 네.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4: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5: 네, 아주,
2: 저렴하다.
5: 아주 좋아요.
2: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5: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2: 어 여기서 일하세요?
5: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관.
2: 사진관. 아 찍어도 돼요?
5: 어 네네 좋아요.
4: 진짜요?
5: 네네네.
4: 찍어주시는 거예요?
5: 네 정말.
2: 오.
4: 오. 스컬.
2: 오 필름 약간
5: 맞아요,
2: 그런 느낌.
5: 맞아요.
2: 오 Let's go.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5: 네, 박보영 선배님.
2: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7: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4: 네. 그냥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잖아.
2: 그렇지.
4: 가볍게.
7: 네.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4: 이런 느낌이죠.
7: 네.
4: 아니에요?
7: 하나, 둘. 네.
2: 와
4: 기대하겠습니다.
7: 네, 이렇게 잘하신다.
2: 아유 아니에요.
4: 뭐 이게 이거는 뽀샵 같은 거는 안 되죠?
2: 아 뽀샵. 아 오. 우와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뭐야? 오버베이크잖아.
4: 스노우 아니에요?
7: 잘 나왔죠.
4: 그러니까요.
2: 네. 네. 이거
4: 걸어주시면 안 돼요?
2: 걸어주세요.
7: 그래도 될까요?
2: 네.
4: 아, 걸어주세요.
7: 아유, 저희가 영광인데.
4: 오.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2: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4: 그러니까.
2: 야, 일단 저희가 오늘
4: 뭐였죠?
2: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4: 맞아요.
2: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4: 블러셔.
2: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4: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2: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4: 아, 근데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받았고.
2: 네, 그렇죠.
4: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2: 네.
4: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구매해보고
2: 네, 구매해보고
4: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좋습니다.
1: 자, 가시죠.
0: 가죠.
2: Let's go.
1: 다 사.
0: 다. 내 돈 아니겠지?
1: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2: Olivia Young,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정말 네. 많이 다니는데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2: 이제 또 많다.
1: 보면서
2: 그 간식인데?
1: 그러니까
2: 맛있겠다. 아,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 편리성이 있다.
1: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 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2: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1: 그렇죠.
2: 그 정보를 통해서
1: 찾아봐야 이제, 돼.
2: 네 찾아봐야 돼.
1: 기억하니?
2: 아니 형이 찾아야 돼.
1: 오케이. 따라와.
2: 난 아무것도 몰라.
1: 제일 먼저 틴트 존을 가보자고.
2: 틴트 존?
1: 형, 틴트 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2: 형이 또 올리브 형 또.
1: 여기 있다.
2: 있어. 바로 찾았네.
1: 롬앤이에요 여기.
2: 롬앤?
1: 그때 얘기했던 게.
2: 뭐야? 베어 주시.
1: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2: 도토리.
3: 롬앤. 주시.
2: 로맨 주시.
1: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아, 트라이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토토리가 핫한가 봐요.
3: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2: 아,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1: 여기 보이잖아요. 스티프 올레이. 감사합니다.
2: 사진 감사합니다. 자, 또
1: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2: 이거야?
1: 완전 이거잖아요.
3: 맞아요.
2: 이거예요?
3: 네.
2: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1: 있나요?
2: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1: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예.
3: 정립하시나요?
2: 형 있지? 형 걸로 해.
1: 제 걸로 하겠습니다.
3: 이창용.
1: 예, 맞습니다.
2: 와, 이거 진짜 해버리네.
3: 원해놓고 좋아해.
2: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1: 감사합니다.
2: 나 갈게. 장난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볼게요.
1: 안녕. 보겠습니다.
3: 안녕히 가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에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토토리.
0: 이토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누군? 짜라란.
2: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2: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2: 네.
1: 가을이잖아요.
2: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세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뭐 더.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과일 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오!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바를래? 아,
0: 발라,
1: 색이 없었어.
0: 발랄래?
1: 어, 색이 오케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어,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사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아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오,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뭐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네.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죠. 약간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네. 느낌이죠.
1: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차, 3년차에 네.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0: 맞아요.
1: 그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그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웜, 쿨.
1: 어,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0: 네.
1: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에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you already shy. 넌 항상 밝다.
1: 그렇죠.
0: 넌 이미 밝다.
1: 아이덴티티죠.
0: 오.
1: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0: 뭐예요?
1: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자, 볼게요. 적당히.
0: 어, 적당하다.
1: 오, 좋습니다.
0: 어, 적당해요.
1: 자, 이제. 오!
0: 오 벚꽃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1: 자,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0: 네.
1: 짜란.
0: 어머!
1: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기.
0: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1: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 그쵸, 그쵸. 좀 소년스럽고.
0: 예. 네. 이게 솔직히 좋은 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1: 그쵸.
0: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 둘 다.
0: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얼굴 대볼까요?
0: 나 쿨톤이야.
1: 잘 어울리나요? 잘생겨 보이나요?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1: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0: 네.
1: 칭찬합니다, 퓨즈.
0: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을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네.
0: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1: 아,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0: 당연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1: 아, 메이크업. 네. 저 같은 좀 무쌍은 네.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개 안 한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0: 와, 맞긴
1: 그래서 저는 합니다.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삐아.
1: 삐아.
0: 삐아, 삐아.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0: 형 원래 동안이긴 해.
1: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0: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1: 그러긴 해.
0: 뭐야? 아무튼
1: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0: 네.
1: 그런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1: 이게 맞나? 짜잔!
0: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0: 네.
1: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0: 뭐예요?
1: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요.
0: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1: 네.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 그냥 안 번져요.
1: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0: 자 이게 애교살이라 생각해가지고
1: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0: 춤 췄다
1: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그 어
0: 간다 어. 살짝만 오
1: 오 안 지워져
0: 안 지워져
1: 픽싱이 잘 되네
0: 그러니까요
1: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0: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1: 맞아요
0: 네 타투기 때문에
1: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어느 정도 지워진 거지 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0: 네
1: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0: 베스트 아이템?
1: 네 베스트 아이템이 뭔가요?
0: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1: 그냥 뽑을까요?
0: 네 하나 둘 셋 하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아아
1: 응 나거든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0: 아 저
1: 애교살 삐야 삐야
0: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1: 오
0: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1: 역할을
0: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아예 없어 보여요
0: 그죠
1: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아요
0: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도 뽑았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 뭐예요?
0: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1: 내가 이런 거 또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1: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1: 심플 is best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랐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2: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1: 내가 잇도토리야. 아,
0: 분량 안 나올 거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아. 스티커를 붙인 건 멋있긴 하다.
1: 그치?
0: 하하. 오, 아, 읽어주세요.
1: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오. 근데 뭐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0: 이번에는요, 평화 그리고 통일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네네. 훈남 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축구, K3 리그, 실업육상, 마라톤 뭐 맡겨주시는 거 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28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나오실 땐 수주 벗는데 진행을 하셔야 될 것처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엄변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28살이시면 아직 이제 미혼.
1: 네, 제가 봤는데 유일하게 저만 미혼인 것 같아가지고
0: 아쉽게 되네요. 네. 한 분 정도는 또 있었으면 이런 데서 또 저기 지금 피디님이 근데 되게 예쁘세요.
1: 혹시 잠깐
0: 어머, 얼굴 조그만해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눠보시도록 하시고요. 아니, 그럼 언제 나는 캐스터가 되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신 거예요?
1: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살다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저도 뭔가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내가 잘하는 거, 또 이게 말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만나는 지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스포츠 캐스터가 딱 있더라고요.
0: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0: 근데 공부처럼 다 보셔야겠네요, 경기도.
1: 맞아요. 그래서 1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의 규칙이랑 뭐 역사랑 각 팀의 뭐 선수들이랑 이런 거를 엄청 공부를 하고. 근데 별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네네. 지난 주말에 네네. 그 제가 고향 소노 팬인데
0: 제가 보셨어요 그거를?
1: 챔피언 결정전을 팬덤 중계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0: 근데
1: 공부 열심히 하셨죠?
0: 조금 하고 갔어요. 너무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1: 근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0: 보기 좋았나요?
1: 너무 좋았어요. 승료 되셔가지고
0: 저 승료 됐죠. 뭐 응원하고 싶으신 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요정이라서 요정. 마침 공교롭게 제가 데뷔 연도가 2002년이에요 2002년에 또 우리나라에는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뷔 앞두고 몸과 목을 아껴야 하는 그 시기에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녹음해야 되는 당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시골로 짐 싸서 내려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소개하실 때 여자 축구 중계 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여자 축구의 매력이 있을까요?
1: 사실 많은 분들이 여자 축구 리그가 국내에 있다는 거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열악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길래
0: 맞아요.
1: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길인데도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계속 몇십 년씩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딱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나중에 혹시 여자 축구 선수와 또
1: 데이트를
0: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1: 일은 일로만
0: 일로만 잡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
1: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약간 끌려가는 거 좋아.
0: 그런 거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이시고.
1: 예겐남 스타일이요.
0: 작가님 어떻게 테토녀세요? 테토? 테토래요. 테토 네. 테토래요. 그러면 괜찮다. 수원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 축구단이 우리나라 수원 FC 여자 팀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는 또 스포츠니까 승팀과 패팀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5년 차의 캐스터로서 재현 씨가 중계를 하게 됐어요. 그럼 오프닝 멘트로 어떤 멘트를 하실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1: 준비한 게 있긴 있어요.
0: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카메라를.
0: 네.
1: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녹색 직사각형의 전장 위 오늘 남과 북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규칙을 존중하며 승부합니다. 아시아 정상을 향한 길목에서 펼쳐지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수원FC 민민과 내고향 축구단의 맞대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고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1: 괜찮은가요?

0: 저도 아까 이렇게 말하다 노래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본업하니까. 나는 마이크를 바꾼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성대를 갈아 끼운 것처럼.
1: 아, 그런가요?
0: 이렇게 말할 때랑 톤이 완전히 바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케스트라 맞구나. 아, 물론 뭐 속이어서 오시진 않으셨겠지만 멋짐이 확 느껴져가지고 놀랬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잘 자란 청년분들 보면 우리 드림이 소울이도 이형아처럼 잘 진짜 바르게 자라다오 이런 얘기를 제가 저도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안도 출신 이시거든요. 일사후퇴 때 넘어오셨는데 평생을 이제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하시다가 결국 못 보시고 지금은 이제 평안도가 보이는 파주에 가면 동화경모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언덕에 할머니랑 같이 누워 계신데 해마다 할아버지 뵈러 이제 명절에 가면은 할아버지 봉분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봉분이었다가 그 뒤로 한 줄 더 생기고 또 한 줄 더 생기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덕이 채워지는 걸 볼 때마다 고향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남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왜 필요할지 고민하고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0: 네.
1: 싶었어요.
0: 아, 끝까지 정말 훌륭한 청년임을 증명하고 가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분이 어때?
1: 꽃꽃처럼 날아.
0: 오늘 컨셉은?
1: 평화 배달부.
0: 자랑해볼까?
1: 축제 대성공.
0: 하고 싶은 말?
1: 꼭 평화 온다. 네, 저는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청년 인턴 최희이고요.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 행사에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동탄의 평화온담은 통일부가 5월 30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개최했던 평화체험 축제인데요. 이 행사명도 청년 인턴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평화의 온기를 담아서 전한다, 평화가 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행사와는 다르게 직접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이 통일부 마스코트 꾸꾸가 생겨났다는 점인데요. 이제 꾸꾸는 DMZ에 사는 가상의 새로 평화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전하는데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에서는 평화 배달부를 맡아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배달하는 그런 캐릭터 컨셉트였습니다.

저희 청년 인턴들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의 미션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멸종위기 평화, 꿋꿋함, 꿋꿋의 옹달샘, 평화 광산 이렇게 네 가지 팀을 운영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꿋꿋의 옹달샘 팀은 이제 평화 배달부인 꿋꿋가 잠시 쉬어가는 옹달샘 컨셉이었어요. 개인별 성향에 맞는 평화를 찾아보고 또 그에 어울리는 블렌딩 티를 제공드리는 부스였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의 방명록을 이제 업사이클링 병뚜껑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스였습니다. 또 꿋꿋함이라는 팀은 이제 자취를 감춘 꿋꿋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꿋꿋을 찾는다거나 또 투어 활동을 통해서 꿋꿋에게 사랑을 전한다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평화광산이라는 팀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연상시켜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꿋꿋을 찾는다든지 평화 캡슐을 찾는다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제가 속한 팀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곡에 이제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사랑의 정말로라고 들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도 평화의 종말론 평화의 정말로라고 이제 언어 유희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세상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부스였습니다. 저희 진행했던 활동들은 이제 꿋꿋의 알을 부화시키는 게 메인 컨셉트였어요. 이제 DMZ 숲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선이 몸에 닿지 않게 통과를 하고 또 풀장으로 꾸며진 평화 호수에서 꿋꿋 알 캡슐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제 경계선을 좀 허물자라는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의 반응은 저희 모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행사가 기존의 행사와는 다르게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던 저녁 행사였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제 산책하면서 들르시거나,

0: 아니면은 저녁 식사 후에 바람 쐬면서 저희 공연도 보시고 또 체험도 많이 즐겨주셨거든요. 그런 저녁 행사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평화나 통일을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부스를 운영해보고 행사를 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턴들이 평화운단과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또 의미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로서 평화와 통일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1: The Korean Peninsula is inevitably affected by shif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How are conflicts unfolding around the world influencing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bring you the final chapter in our series on war.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 나라인지 몰랐어요.
1: 우리가 대략 한 5위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0: 뭔가요?
1: 이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강을 두고 싸웠던 이유는 뭐냐?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한강이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고 평야지대고 비옥하고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서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돼 있죠?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뭐 헤즈볼라 요 사례가 아니라면 거기도 여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게릴라전과 정규군 정도의 국지전인데 여기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상호 충돌하는 밀집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과 안보적 수요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언제부터?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안보 수요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방산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5위가 된 거죠.
0: 근데 최근 전쟁을 보니까 꼭 국방력에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 전략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 이 최근의 전쟁들을 봤을 때 이 전략 자산이나 이런 이 도구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드론 활용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최근에 이 호르무즈 사태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전쟁은 무엇일까? 무엇이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회사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또 하나 공개를 합니다. 아땡라스를 공개하죠. 그 친구가 축구를 합니다. 손흥민 비슷하게 합니다.
0: 정말요? 그 정도예요?
2: 네. 거의 얼마 전에 라보나킥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1: 근데 이제 조금 안보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분 변화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전쟁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란 전쟁에 미국이 왜 헤매느냐? 오로지 항공전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뭐 드론과 AI 로봇이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력. 두 번째는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야포. 전쟁의 기본은 안 바뀐 거예요.
0: 똑같네요.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네. 무기체계나 양상은. 그러나 기본은 튼실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튼실해야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국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근데 교수님,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정복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우주 전쟁에 뭔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전, AI,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합니다. 네. 이 서비스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쟁의 하늘의 우주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0: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위쪽 북한은 어떤 위치에 어떤 현상에 처해져 있나요?
3: 북한도 드론 쪽에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가속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변화하는 전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이나 아니면 기존의 전통 무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전장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를 러시아에 보낸 것을 러시아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빌리고 있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군사력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근데 최근에 또 북한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핵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하거든요.
1: 이석 우한가요? 네, 그런 거 있죠. 목이 긴 병.
0: 학과 여우 이야기.
1: 학과 여우 똑같은 거죠. 이제 물고기를 딱 집었는데 물고기를 놓지 않으면 안 빠지죠.
0: 네.
1: 지금 북한의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대북 제재. 북한의 95%의 교육이 제재에 의해서 차단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 20%만 중단되면 나라 절단 나거든요. 원하면 안 나와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한의 95%의 교역이 중단돼 있다고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핵은 유지 보수 운영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이게 북한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3: 전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축출, 이란의 공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스스로도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들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한 안보 환경이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듯이 북한에게도 일정 정도의 위협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군사적 재래식 능력들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2: 네. 사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보는 전쟁은 사실 되게 좀 나쁜 짓입니다. 많이 배출하고 우리 막 환경 더 생각하자 라고 하는데 전쟁이 막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이면과 진실을 또 전문가분들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의 그 대사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전쟁이 더 많은 그리고 빈도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쟁의 모멘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것인가.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국방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쌓아야 한다. 마지막 하나가 전략 외교인데 결국에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외교들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들을 최대치로 낮추는 것들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충돌의 시기는 꽤 오래 갈 거다. K-방산, K-민주주의, 그리고 K-컬처, 종합국력. 제가 보기에 유사일에 가장 전 국력이 강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 글로벌 안보 위기,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우보천리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데 기후 변화와 위기 진짜 극복은 가능한 문제입니까?
2: 우리나라 산림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4: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깨끗하게 쓸까?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이 두 개의 스트라테지인 통신 통신 맞춤 비슷한 경쟁된 것 같다거나.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Shiro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hiro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In f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he showed such a favorable attitude toward Japan, especially given that he had witnessed the suffering of his own homeland and criticized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1: 모순이죠. 일종의 모순인데 일단 일본을 먼저 다녀갔었고요. 쉐로셉스키가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제일 먼저 좀 더 오래 이렇게 관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이렇게 여행하기에 조선보다는 당시 편안한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개항을 가장 먼저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러시아어로도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니까 일종의 검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 이제 말미에 가게 되면 그 신문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2: Foreigners seem interested only in profiting at our expense. They seize the finest horses and the best forests on the flimsiest of pretexts. Yet, they never fulfill their own obligations. Then what about the Japanese? Are they not the only ones attempting useful reforms in Korea?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ng the people, abolishing slavery, and organizing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rue. However, they only seek to satisfy us on the surface. They aim to change our appearance while hollowing out our inner selves, leaving nothing but a shell. They intend to obliterate our soul. He leaned on his elbows on the table and drank in a somber silence. I did not dare to say that the soul of a people can only be guarded by the people themselves.
1: 신문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쉐로셰프스키의 안내자이면서 통역자였어요. 신문균의 입을 빌려서 한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고발 또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사내가 헤어질 때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서로 손을 꽉 맞잡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 이런 거를 읽어볼 때 뭔가 한국 사람에 대한 애정,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Shiroshevsky, whose interest in Korea ran deep, published another book about the country just 1 year after releasing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Interestingly, this next book was a work of fiction titled 월선이, The Kiseng. To provide some context, the Kiseng were professional female artists of the time. Highly skilled in music, dance, and poetry, they often led lives defined by both cultural brilliance and social hardship. After returning to Poland, Shiroshevsky was imprisoned in a political labor camp. It was there, amidst the harsh conditions of his captivity, that he wrote 월선이, The Kiseng.
1: 1906년에 출간된 기생 월선이는 폴란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장편 소설로 언급되고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까지 가미시켜서 독자들로부터 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20세기에도 꾸준히 이제 쉐로셰프스키의 전집에 계속 이렇게 수록이 되면서 독자층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0: The first ever Korean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G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oni, the Gi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아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1: 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프니 드럼 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다,
3: 나도
2: 난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1: 오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재밌죠?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2: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약간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이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7: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8: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7: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7: 영광입니다.
3: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 이었고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4: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4: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4: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2: 네.
1: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0: 아.
1: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진짜
1: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설

0: 하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1: 입만 벌리면?
0: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2: 몇 킬로인데요?
0: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0: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거와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2: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0: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2: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0: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예, 이거 캠핑.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어, 예, 예. 아이고,
0: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한 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0: 어,
2: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들으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0: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그렇지. 이 사몽, 사몽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럼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5: 34살에 시베리가 왔댔어.
6: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5: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6: 아이고야.
5: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마쳐.
7: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8: 왜 그런 거죠?
7: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8: 잠수병의 원인.
7: 그게 잠수병이죠.
4: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먹으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먹으리 잠수복 입혀주고 먹으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9: 제가 남아있고
4: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8: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7: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8: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7: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8: 황혜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7: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8: 그러네요. 네.

K-POP 포 플래닛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4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저는 원래 케이팝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케이팝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케이팝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앨범 안에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BTS의 멤버이기도 한 제이홉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0: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eo Soo-bin and actors such as Jang Hae-jin, Kim Jong-sik, Kang Chae-yoon, and others buil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주인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5: 뭐하냐?
3: 아니,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6: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6: 했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뭐가 아는 게 아니야.
5: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뭐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도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 뭐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좀 장소 좀
5: 이주희.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3: 쌤. 아, 그게 아니고요. 쌤, 사고 받지 마.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7: 꼭 한 번씩 서로 끼치는 장난을 쳐요.
8: 야, 박찬우,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8: 어, 있어봐. 걔 오래간 남친 몇 명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im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5: 아,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파?
5: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9: 마치셨습니다.
10: 누구야, 이 시간?
11: 세남정?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1: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1: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1: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12: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3: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1: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타부라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0: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 주인아,
0: several days later.
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전교생 서명인데.
0: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4: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 너는 이게 지금 이 네 일 같지 않지?
9: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 야 이주인!
3: 아 왜?
1: 야 너나 깝치지 마.
9: And Juin responds in kind.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5: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주면은.
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3: 나 봐봐.
9: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3: 에이, 또 한 번에.
6: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4: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9: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e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0: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9: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e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eo at the casting workshop.
10: 즉흥 워크샵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있는 분은 자이드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
1: Ives, despite troubles in life.
0: 지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자체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1: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2: 저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요?
1: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2: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Juin. Actress Hoseok-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0: 너무 평범한데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기합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1: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0: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느려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1: Feel rising stars Hoseok-bin'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송화라는 인물은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는 인물로 그려지되 송화의 동생인 동호 역할이 판소리가 아닌 무언가 진동하게 된 어떤 팝 음악을 찾아서 떠나는 동호의 여정이 함께 평행선으로 그려지는 뮤지컬입니다.

0: 서편은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에 관한 고난 서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는 뮤지컬 소재로는 흥행성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인한 여자가 고통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빅토리로 이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여자 예인이 고난 속에서 나중에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1: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2: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1: 호로록 내린다 호전성 거기서라 우주와

있었어도 아빠 옆에 있었을 것이며 눈을 멀지 않았어도 소리로 완성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 서편제의 되게 큰 드라마긴 한데요. 눈을 머는 것이. 하지만 그 드라마를 딛고 자신의 삶을 계속 뚜벅뚜벅 가는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항상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한 번 더 할까?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기억하나 내게 남긴 흔적.
2: 저는 공연이 매체보다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공연에서 더 우아한 전환, 더 아름다운 전환. 그리고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화려한 무대가 내려가고 오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무대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 조합이 되는 그게 좋지. 그냥 무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단조로운 건 저한테는 가장 너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0: 소재가 한국인 것이지 완벽하게 뮤지컬 공식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창극도 아니고 판소리도 아니고 소재만 가장 한국적인 작품. 근데 이제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소리만 한다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 망할 하니 뭐라고.

0: 찔러서 남겨
1: 속에 불이 뜨거워.
2: 형아에게는 이 눈을 멀게 된 사건, 이것이 인생 전반을 지배할 만큼 큰 사건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후부터 송아는 진짜 예술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어린 나이 당시에는 인생을 뒤집는 어떤 사건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딛고 일어선 송아는 이 일은 내게 사실은 작은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프링 보이즈를 굳이 넣은 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스프링 보이즈의 음악이 우리가 사대주의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한국의 전통을 그지같이 취급할 때 그 상징적인 거. 와 미국 미제 미국 노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스프링 보이즈가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동호가 아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 고증의 음악입니다.

0: 컴플렉스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송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시절에 많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송아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1: 아버지! 신봉사기 말 듣고 뭔 눈을 희번득거리며요. 아버지라니 누가

0: 빠져죽은 지가.
1: 이 고전이 말하려는 바는 사실 눈을 멀게 했다는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관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거든요. 요즘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면을 싸고 있는 커다란 폭력의 사건 말고 그 이면에
0: 어서 와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청이라니.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3: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1: 아, 가까워지려고.
3: 그쵸.
1: 네.
0: 근데 이천 씨는 과거에
3: 맞아요.
0: 프로그램 진행하신
3: 맞습니다.
0: 경험 있으시잖아요.
3: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1: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3: 맞아요.
1: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3: 이제 오면서 네. 재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1: 아니,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원이 형이 또 잘 아니까.
3: 저는 좀 많이 알죠.
1: 네.
3: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0: 오.
3: 아, 스컬.
0: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3: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괜찮 잘할 것 같은데 저는.
0: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1: 네.
0: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오.
3: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
1: 잠깐만, 뭐가 말이.
3: 잠깐만. 말하면 됩니까?
0: 네.
1: 오케이.
4: 라이션!
3: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3: 와! 예!
1: 오늘 첫 촬영이죠.
3: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3: 긴장되세요?
1: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준 씨?
3: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3: 제작진분들께서
1: 네.
3: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1: 네.
3: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1: 뭐죠?
3: 오늘 주제는 바로
1: 네.
3: 저희가 누굽니까?
1: 오늘 오프죠.
3: 그쵸,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1: 아, 이거 좀 물어보니까. 아, 좀 작게 말했다.
3: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1: 케이팝 아이돌이죠.
3: 그래서
1: 네. 네.
3: 당당히 하자고.
1: 네.
3: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
1: 아, 아이돌 메이크업.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네.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네.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네,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렛츠고!
0: 렛츠고!
2: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2: 아니,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2: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2: Excuse me!
1: Can I?
2: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2: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잊혀요. 사람 안 잊혀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2: 좋아하죠. 좋아해요?
1: 좋아요?
2: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1: 엑소.
2: 엑소 선배님들.
1: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1: 아 뭐야?
2: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알았어요.
2: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1: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4: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2: 보니까. 아 이거. 아 그게 중요한.
4: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2: 뭐죠? 네. 여기 있다. 네. 이거 있다. 여기 있다. 네. 잠시만요. 한 번만 잠깐 클로즈업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어놔요. 아, 우리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서 또 만나요.
1: 네.
2: 네.
1: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잠시만.
5: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네,
6: 스파니올, por favor.
2: 아, 스파니올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네. 혹시
1: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2: 안 돼요.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1: 오토바이!
2: 구해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1: 쉽지 않네요.
2: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커스 바트!
1: 이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2: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2: 나도 처음이긴 해.
1: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 아니야?
2: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1: 와, 감사합니다.
2: 규제예요?
1: 아유,
2: 진짜로? 어머!
3: 3년!
2: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1: 아이고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2: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1: 아 감사합니다.
2: 아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1: 노래 어떤 노래죠?
2: What song?
8: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마
2: 오케이.
1: 퓨즈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8: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1: 아
9: 빡센 거. 그럼 why?
1: By my monster.
9: 아 봐봐 뭐 그쵸 나

0: 괜찮으셨나요?
1: 아, 네, 괜찮아요. 편하게.
2: 안 보시.
1: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3: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이게 없으면 좀 섭하다. 이런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4: 요즘은 그래도 블러셔랑 블러셔.
1: 하이라이터. 오, 블러셔 하이라이터. 아, 다 동일하구나.
3: 지금 하이라이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1: 오, 우리 많이 사용했나?
3: 했죠.
1: 많이. 퓨즈 분한테 물어볼게요.
3: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1: 아 그래요? 나 몰라요.
3: 뭐예요?
1: 사용했어? 아, 나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1: 아, 나 이뻤구나.
3: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 제품 중에 K뷰티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4: 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3: 있어요?
4: 혹시 페리페라의
3: 알죠?
4: 어, 페리페라.
1: 오, 페리페라.
4: 네, 그 집 밖은 이러네. 진짜 예뻐요.
5: 그 컬러 이름인데.
1: 아, 그 페라페라 제품. 어, 그 혹시
3: 페리페라.
1: 아, 페라페라. 아, 페라페라 말고.
3: 페라페라가 아니죠.
1: 아, 페라페라가 아니죠. 페리페라. 아.
4: 요 제품인데. 어? 응.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1: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3: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1: 네, 리얼이에요.
3: 페리페라 님들.
1: 네.
3: 자, 혹시 온앤오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눌러봐.
3: 오! 오, 있어요!
1: 오! 오, 형!
3: 우와!
1: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3: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1: 좋아요.
3: 보니까 블러셔.
1: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거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3: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 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1: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3: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1: 맞아.
3: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1: 귀엽게 보이려고.
3: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1: 어 우리
3: 다 우리 거 띄워놓고 가.
1: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3: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1: 뭐죠?
3: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1: 블러셔 립
3: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1: 인터뷰하러
3: 갑시다.
1: 오케이
3: 된 것 같으면 할 수
6: 안녕하세요.
1: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6: 네.
1: 오 진짜로요?
6: 네.
1: 누구 좋아하세요?
3: 누구 좋아하세요?
6: 세븐틴.
1: 아, 세븐틴 선배님.
3: 저희도 좋아합니다.
1: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6: 같은
1: 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6: 네.
1: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6: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1: 어?
6: 애교살.
1: 애교살.
6: 아, 네, 애교살.
3: 뭔지 알아요. 그거 그 은색.
6: 아, 그거 말고.
3: 아니요.
6: 그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1: 아.
6: 네.
1: 오,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신 제품 있어요?
7: 그 삐아.
3: 삐아.
7: 삐아.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3: 네.
7: 14호 아몬드 베이지.
3: 어,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1: 네.
3: 자, 일단은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1: 와, 아몬드 베이지. 네. 아몬드 베이지.
3: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7: 네, 아주,
1: 저렴하다.
7: 아주 좋아요.
1: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7: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1: 어, 여기서 일하세요?
7: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관.
1: 아, 찍어도 돼요?
7: 어, 네, 네. 좋아요.
3: 진짜요?
7: 네, 네, 네.
3: 찍어 주시는 거예요?
7: 네, 정말.
1: 오!
3: 스컬.
1: 오, 필름 약간
7: 맞아요,
1: 그런 느낌.
7: 맞아요.
1: 오, 렛츠 고.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7: 네, 박보영 선배님.
1: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7: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3: 네? 약간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잖아.
1: 그렇지.
3: 가볍게.
7: 네, 네 이제 두 분 얼굴을 아주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3: 이런 느낌이죠?
7: 네.
3: 아니에요?
7: 하나, 둘, 셋. 네.
1: 와
3: 기대하겠습니다.
7: 네, 잘하신다.
1: 아유 아니에요.
3: 뭐 이게 이거는 포샵 같은 거는 안 되죠?
1: 아 포샵. 아 오. 오잘 나왔어. 오, 잘 나왔네. 이거 잘 나왔다. 뭐야? 너무 예쁘잖아.
3: 스노우 아니에요?
7: 잘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1: 네. 이거
3: 걸어주시면 안 돼요?
1: 걸어주세요.
7: 해도 될까요?
1: 네.
3: 아, 걸어주세요. 아,
7: 저희가 영광인데.
3: 오.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1: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그러니까. 야, 일단 저희가 오늘
3: 뭐였죠?
1: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3: 맞아요.
1: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3: 블러셔.
1: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3: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1: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3: 아, 근데 애교살을 좀 돋보이게 해 주는 제품도 받았고.
1: 네, 그렇죠.
3: 등등.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 봤지만
1: 네.
3: 일동으로 추천해 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그렇죠. 구매해보고
1: 네, 구매해보고
3: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 자, 가시죠.
1: 가죠. Let's go!
3: 다 사.
1: 다. 내 돈 아니겠지?
3: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1: Olivia Young, 한번 들어가볼까요?
3: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정말
1: 네.
3: 많이 다니는데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1: 이제 또 많다.
3: 보면서
1: 그거 간식인데?
3: 그러니까
1: 맛있겠다. 아니 형 우리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 편리성이 있다.
3: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 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잔뜩 사간다고 하더라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보를 받았잖아.
3: 그렇죠.
1: 그 정보를 통해서
3: 찾아봐야 돼.
1: 네 찾아봐야 돼.
3: 기억하니?
1: 돼요. 아니, 형이 찾아야 돼.
3: 오케이. 따라와.
1: 난 아무것도 몰라.
3: 제일 먼저 틴트. 틴트존을 가보자고.
1: 틴트존?
3: 형,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이런 여기는 처음 와봐. 색조 화장은.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 찾아보겠습니다.
1: 형이 또 올리브영 또.
3: 여기 있다.
1: 있어? 바로 찾았네?
3: 롬앤이에요, 여기.
1: 롬앤?
3: 그때 얘기했던 게.
1: 뭐야? 베어 주시오.
3: 도토리긴 했어. 도토리긴 했는데.
1: 도토리.
6: 로맨.
1: 주시. 로맨 주시.
3: IDD. 이 도토리라고 합니다. 아,
1: 이
3: 트라이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 도토리가 핫한가 봐요.
6: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1: 여기 밑에 있구나.
6: 네.
1: 이거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3: 여기 보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1: 사진 감사합니다. 또
3: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1: 이거야?
3: 완전 이거잖아요.
6: 맞아요.
1: 이거예요?
6: 네.
1: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3: 있나요?
1: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6: 실거라고.
1: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6: 네,
1: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3: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네.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예.
6: 정립하시나요?
1: 형 있지? 형 걸로 해.
3: 제 걸로 하겠습니다.
6: 이창용.
3: 예, 맞습니다.
1: 와, 이거 진짜 해버리네.
6: 원해놓고 좋아해요.
1: 혹시 체내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3: 아, 감사합니다.
1: 나 갈게. 장난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6: 네.
1: 다음에 또 볼게요.
3: 알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3: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네,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에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로맨.
2: 로맨.
1: 로맨이었어요.
2: 로맨. 로맨.
1: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또토리.
0: 이또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누군? 짜라란.
0: 짜라란.
1: 아, 이게 그러네.
0: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0: 네.
1: 가을이잖아요.
0: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새틴트 처음 열어봐요.
0: 우와, 나도야.
1: 슈.
0: 슈.
1: 오. 오.
0: 그 냄새 맡을 이유. 오. 냄새 생긴 거 더 뭐요? 상큼한.

0: 향이 나요.
1: 어, 활력.
0: 어.
1: 자, 이제 네. 발라볼게요.
2: 오!
1: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좀 색에서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네. 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촉촉합니다.
0: 네.
1: 재형이는 좀 발랄래? 색이 없어.
0: 발랄래?
1: 어, 오케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0: 좀 흡수가 되는 느낌인가?
1: 어, 진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색이 되네요.
0: 이게 사실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립밤 바른 기분이에요.
1: 사실 네. 틴트가 좀 끈적이면은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에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또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창피한 또 일이 또 생기니까.
0: 맞긴 해.
1: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 흡수가 잘 된다.
1: 확실히 아까는 좀 입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싶어 보였거든?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입니다.
0: 아, 그쵸. 이게 입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아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이 제품 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남녀노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부담 없어요.
1: 자,
0: 이제 우리
1: 아이돌.
0: 아이돌들이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바로 블러셔.
1: 블러셔.
0: 블러셔 하면은 사실상 저기 뭐 청량감.
1: 그렇죠.
0: 뭐 아니면은 뭔가 큐트함.
1: 뭐 사실 아이돌 분들 중에 네. 이 블러셔를 안 해봤다? 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0: 아 그렇죠. 야 그만큼의 또 거쳐야 되는 블러셔라는 느낌이죠.
1: 네. 블러셔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에 네. 많이 넣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 단계가 있어요.
0: 네. 아,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1: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플리트 때.
0: 컴플리트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여름 속에도 맞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청량하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 되고 싶었던 곡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그레한 블러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또 퓨즈예요.
1: 퓨즈잖아요. 또 어쩌면 네. 저희가 컴플리트한 그런 무대를 보고 블러셔 이걸 제품을 샀을 수도 있다.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제품으로.
1: 맞아요.
0: 웜, 쿨.
1: 아, 웜이랑 쿨.
0: 네, 웜이랑 쿨.
1: 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네. 색이고
0: 네.
1: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0: 네.
1: 너무 대란이어서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0: 네. 아. 오.
1: 오.
0: 오. 근데 여기 또 적혀있는 게 It's okay, you already shy. 넌 항상 밝다.
1: 그쵸.
0: 이 제품의 이미 밝다.
1: 아이덴티티죠.
0: 오.
1: 자, 근데 나는 이 가루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0: 뭐예요?
1: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돼요. 할 때 막 눈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좀 불쾌합니다.
0: 그쵸, 그쵸.
1: 자, 볼게요. 적당히.
0: 어, 적당하다.
1: 오, 좋습니다.
0: 어, 적당해요.
1: 자, 이제.
0: 오! 벚꽃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0: 네.
1: 짜란.
0: 어머!
1: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긴.
0: 아, 약간 바닷속에서 은은하게 이제 여리한 느낌.
1: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 그쵸, 그쵸. 좀 소년스럽고.
0: 네. 이게 솔직히 좋은 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1: 그쵸.
0: 쿨톤은 이게 핑크가 어울린대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 둘 다.
0: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얼굴 대볼까요?
0: 나 쿨톤이야.
1: 잘 어울리나요? 잘생겨 보이나요?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1: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네. 칭찬합니다, 퓨즈.
0: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네.
0: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1: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0: 당연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1: 아, 메이크업?
0: 네.
1: 저 같은 좀 무쌍은
0: 네.
1: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게 아닌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0: 와, 맞다.
1: 그래서 저는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Bia.
1: Bia.
0: Bia, Bia.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네. 부쩍 하고 있답니다.
0: 형 원래 동안이긴 해.
1: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0: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1: 그러긴 해.
0: 뭐야? 아무튼
1: 컬러가 네. 이제 베이지에 약간 네.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0: 네.
1: 그럼 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 네. 이걸로 사인하면 안 된다. 오!
1: 이게 맞나? 짜잔!
0: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색감이.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가 봐도 네.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젤 타입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0: 뭐예요?
1: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요.
0: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네.
1: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막 이게 다 지워져요, 금방.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그냥 안 번져요.
1: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가 사례 해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애교살이라 생각해가지고 네.
0: 이제 춤 엄청 췄다.
1: 춤 췄다.
0: 어, 춤 췄다.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그, 어,
1: 간다. 어. 살짝만. 오!
0: 안 지워져.
1: 안 지워져.
0: 픽싱이 잘 되네.
1: 그러니까요.
0: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1: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0: 맞아요.
1: 네, 타투기 때문에.
0: 맞긴 해요. 지금 엄청 세게 문질러서 어느 정도 지워진 거지. 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1: 베스트 아이템?
0: 네, 베스트 아이템이 뭔가요?
1: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0: 그냥 뽑을까요?
1: 네. 하나, 둘, 셋 하면?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나거동.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1: 아, 저!
0: 애교살! 삐야, 삐야!
1: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진짜 애교살을 그려요. 오!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0: 역할을
1: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의 원픽은 틴트인데 사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생기가 많이 없어 보여요.
1: 그죠.
0: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도 뽑아봤으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2: 내가 이런 거 또 잘 만들거든.
0: 진짜로?
2: 아, 그럼 막상 만들면 나 잘 만들어.
0: 전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2: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 형 벌써 끝이야?
0: 어, 심플이어야 돼. 짜잔! 놀랬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잇도토리.
3: 잇도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2: 내가 잇도토리에. 아,
0: 분량 안 나올 거 같아. 제가 한번 써요, 노력.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줄 아이템, 삐아. 스티커를 붙인 건 멋있긴 하다.
2: 그치?
0: 하하. 오, 아, 읽어주세요.
2: 입술에 색이 없어? 그럼 이걸 발라. 아이돌 필수 틴트.
0: 오.
2: 근데 뭔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최고 보여야겠다.
1: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0: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the ship's ore was a...
1: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무거워서 구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성구력을 좀 맞춰가지고
0: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u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다시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되려면 되기는
0: 웰컴 웰컴.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은 지금 뭐 한 4킬로? 4, 5킬로?
3: 초다리에요. 저는
4: 다 넓은 데 있다가 좀 좁은 데 있다가.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1: 어이구야.
2: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1: 확실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0: 축살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능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1: 8월 9일날 이제 보도가 된다면은
0: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2: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3: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소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장수한 소를 전달해 바랍니다.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하는 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하는 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릉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육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금자, 있을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1: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aek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0: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1: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k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대가 군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대가야의 구성의 실체를 오늘 처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1: 빨갛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불펴고 나면 그 컨덕터입니다.
2: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신 서토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반토투신 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서토층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양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궁성지에 그런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강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 소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네, 굴뚝이 있었고.

0: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0: 이번에는요, 평화 그리고 통일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네네.
0: 훈남 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축구, K3 리그, 실업육상, 마라톤 뭐 맡겨주시는 거 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28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나오실 땐 수줍었는데 진행을 하셔야 될 것처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엄변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28살이시면 아직 이제 미혼.
2: 네, 제가 봤는데 유일하게 저만 미혼인 것 같아가지고
0: 아쉽게 되네요. 네. 한 분 정도는 또 있었으면 이런 데서 또 저기 지금 피디님이 근데 되게 예쁘세요.
2: 혹시 잠깐
0: 어머, 얼굴 조그만해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눠보시도록 하시고요. 아니, 그럼 언제 나는 캐스터가 되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신 거예요?
2: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살다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저도 뭔가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내가 잘하는 거, 또 이게 말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만나는 지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스포츠 캐스터가 딱 있더라고요.
0: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2: 네,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0: 근데 공부처럼 다 보셔야겠네요, 경기도.
2: 맞아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의 규칙이랑 뭐 역사랑 각 팀의 뭐 선수들이랑 이런 거를 엄청 공부를 하고. 근데 별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네네. 지난 주말에 네네. 제가 고향 손오 팬인데 제가
0: 보셨어요 그거를?
2: 챔피언 결정전을 팬덤 중계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0: 근데
2: 공부 열심히 하셨죠?
0: 조금 하고 갔어요. 너무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2: 근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0: 보기 좋았나요?
2: 너무 좋았어요. 승료 되셔가지고
0: 저 승료 됐죠. 뭐 응원하고 싶으신 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요정이라서 요정. 마침 공교롭게 제가 데뷔 연도가 2002년이에요 2002년에도 우리나라에는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뷔 앞두고 몸과 목을 아껴야 하는 그 시기에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녹음해야 되는 당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시골로 짐 싸서 내려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소개하실 때 여자 축구 중계 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2: 네네.
0: 여자 축구의 매력이 있을까요?
2: 사실 많은 분들이 여자축구 리그가 국내에 있다는 거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열악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길래
0: 맞아요.
2: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길인데도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계속 몇십 년씩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딱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나중에 혹시 여자축구 선수와 또
2: 데이트를
0: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2: 일은 일로만
0: 일로만 잡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
2: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약간 끌려가는 거 좋아.
0: 그런 거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이시고.
2: 예겐남 스타일이요.
0: 작가님 어떻게 태토녀세요? 태토? 태토래요. 태토 네. 태토래요. 괜찮다. 수원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 축구단이 우리나라 수원 FC 여자 팀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는 또 스포츠니까 승팀과 패팀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5년 차의 캐스터로서 재현 씨가 중계를 하게 됐어요. 그럼 오프닝 멘트로 어떤 멘트를 하실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2: 준비한 게 있긴 있어요.
0: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2: 카메라를.
0: 네.
2: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녹색 직사각형의 전장 위 오늘 남과 북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규칙을 존중하며 승부합니다. 아시아 정상을 향한 길목에서 펼쳐지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수원FC 민과 내고향 축구단의 맞대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고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2: 괜찮은가요?
0: 저도 아까 이렇게 말하다 노래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잠깐 본업하니까 나는 마이크를 바꾼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성대를 갈아 끼운 것처럼.
2: 아 그런가요?
0: 이렇게 네. 말할 때랑 톤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캐스터 맞구나. 물론 뭐 속이어서 오시진 않으셨겠지만 멋짐이 확 느껴져가지고 놀랬습니다. 제가 요즘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잘 자란 청년분들 보면 우리 드림이 소울이도 우리 형아처럼 잘 진짜 바르게 자라다오 이런 얘기를 제가 저도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안도 출신이시거든요. 일사후퇴 때 넘어오셨는데 평생을 이제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하시다가 결국 보시고 지금은 이제 평안도가 보이는 파주에 가면 동화경모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언덕에 할머니랑 같이 누워 계신데 해마다 할아버지 뵈러 이제 명절에 가면은 할아버지 봉분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봉분이었다가 그 뒤로 한 줄 더 생기고 또 한 줄 더 생기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덕이 채워지는 걸 볼 때마다 고향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남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2: 왜 필요할지 고민하고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0: 네.
2: 싶었어요.
0: 아, 끝까지 정말 훌륭한 청년임을 증명하고 가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분이 어때?
1: 꽃꽃처럼 날아.
0: 오늘 컨셉은?
1: 평화 배달부.
0: 자랑해볼까?
1: 축제 대성공.
0: 하고 싶은 말?
1: 꼭 평화 온다. 네, 저는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청년 인턴 최희이고요.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 행사에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동탄의 평화온담은 통일부가 5월 30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개최했던 평화체험 축제인데요. 이 행사명도 청년 인턴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평화의 온기를 담아서 전한다, 평화가 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행사와는 다르게 직접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이 통일부 마스코트 꾸꾸가 생겨났다는 점인데요. 이제 꾸꾸는 DMZ에 사는 가상의 새로 평화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전하는데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에서는 평화 배달부를 맡아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배달하는 그런 캐릭터 컨셉트였습니다.

0: 저희 청년 인턴들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의 미션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멸종위기 평화, 꿋꿋함, 꿋꿋의 옹달샘, 평화 광산 이렇게 네 가지 팀을 운영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꿋꿋의 옹달샘 팀은 이제 평화 배달부인 꿋꿋가 잠시 쉬어가는 옹달샘 컨셉이었어요. 개인별 성향에 맞는 평화를 찾아보고 또 그에 어울리는 블렌딩 티를 제공드리는 부스였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의 방명록을 이제 업사이클링 병뚜껑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스였습니다. 또 꿋꿋함이라는 팀은 이제 자취를 감춘 꿋꿋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꿋꿋을 찾는다거나 또 투어 활동을 통해서 꿋꿋에게 사랑을 전한다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평화광산이라는 팀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연상시켜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꿋꿋을 찾는다든지 평화 캡슐을 찾는다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제가 속한 팀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곡에 이제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사랑해 정말로라고 들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도 평화의 종말론 오늘 평화해 정말로라고 이제 언어 유희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세상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부스였습니다. 저희 진행했던 활동들은 이제 꿋꿋의 알을 부화시키는 게 메인 컨셉트였어요. 이제 DMZ 숲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선이 몸에 닿지 않게 통과를 하고 또 풀장으로 꾸며진 평화 호수에서 꿋꿋 알 캡슐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제 경계선을 좀 허물자라는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의 반응은 저희 모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행사가 기존의 행사와는 다르게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던 저녁 행사였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이제 산책하면서 들르시거나 아니면은 저녁 식사 후에 바람 쐬면서 저희 공연도 보시고 또 체험도 많이 즐겨 주셨거든요. 그런 저녁 행사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평화나 통일을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부스를 운영해보고 행사를 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턴들이 평화운반과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또 의미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로서 평화와 통일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1: The Korean Peninsula is inevitably affected by shif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How are conflicts unfolding around the world influencing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bring you the final chapter in our series on war.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 나라인지 몰랐어요.
1: 우리가 대략 한 5위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슬픈 사연이 있어요.
0: 뭔가요?
1: 이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강을 두고 싸웠던 이유는 뭐냐?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한강이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고 평야지대고 비옥하고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서울이에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어 있죠?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뭐 헤즈볼라 요 사례가 아니라면 거기도 여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게릴라전과 정규군 정도의 국지전인데 여기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상호 충돌하는 밀집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과 안보적 수요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언제부터?

0: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안보 수요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방산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5위가 된 거죠.
1: 근데 최근 전쟁을 보니까 꼭 국방력에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 전략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 이 최근의 전쟁들을 봤을 때 이 전략 자산이나 이런 이 도구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드론 활용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최근에 이 호르무즈 사태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전쟁은 무엇일까? 무엇이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회사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또 하나 공개를 합니다. 아, 땡라스를 공개하죠. 그 친구가 축구를 합니다. 손흥민 비슷하게 합니다.
1: 정말요? 그 네. 정도예요?
2: 거의 얼마 전에 라보나킥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과연 아, 이 정도의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0: 근데 이제 조금 안보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분 변화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전쟁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란 전쟁에 미국이 왜 헤매느냐? 오로지 항공전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뭐 드론과 AI 로봇이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력. 두 번째는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야포. 전쟁의 기본은 안 바뀐 거예요.
1: 예. 똑같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네. 무기체계나 양상은. 그러나 기본은 튼실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튼실해야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국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근데 교수님,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정복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우주 전쟁에 뭔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전, AI,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합니다. 네. 이 서비스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쟁의 하늘의 우주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1: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위쪽 북한은 어떤 위치에 어떤 현상에 처해져 있나요?
3: 북한도 드론 쪽에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네. 가속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변화하는 전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이나 아니면 기존의 전통 무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전장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를 러시아에 보낸 것을 러시아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밀리고 있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군사력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근데 최근에 또 북한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핵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하거든요.
0: 이속 오한가요? 네, 그런 거 있죠. 목이 긴 병.
1: 학과 여우 이야기.
0: 예, 학과 여우 똑같은 네. 거죠. 이제 물고기를 딱 집었는데 물고기를 놓지 않으면 안 빠지죠.
1: 네.
0: 지금 북한의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대북 제재. 북한의 95%의 교육이 제재에 의해서 차단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 20%만 중단되도 나라 절단 나거든요. 원유만 안 나와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한의 95%의 교역이 중단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핵은 유지 보수 운영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이게 북한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3: 전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축출, 이란의 공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스스로도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0: 자신들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한 안보 환경이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듯이 북한에게도 일정 정도의 위협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군사적 재래식 능력들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2: 네. 사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보는 전쟁은 사실 되게 좀 나쁜 짓입니다. 집값 많이 배출하고, 우리 환경 더 생각하자 라고 하는데 전쟁이 막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이면과 진실을 또 전문가분들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의 그 대사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전쟁이 더 많은, 그리고 빈도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쟁의 모멘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것인가.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국방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쌓아야 한다. 마지막 하나가 전략 외교인데, 결국에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외교들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들을 최대치로 낮추는 것들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가 좀 않는다.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충돌의 시기는 꽤 오래 갈 거다. K-방산, K-민주주의, 그리고 K-컬처, 종합국력. 제가 보기에 유사일에 가장 저는 국력이 강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 글로벌 안보 위기,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우호천리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데, 기후 변화와 위기 진짜 극복은 가능한 문제입니까?
2: 우리나라 산림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4: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깨끗하게 쓸까?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6: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악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 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랑했기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ido.
1: 도심 속 음악 협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2: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2: 이거 왜 이거에 돈비야? 돈비.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1: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1: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1: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1: 네, 감사합니다.
0: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UltiRacer is a system that enables users to practice balancing under the conditions that are similar to road driving. Perfect Racer, which is one of the software platforms of the company, can connect the data on movements as well as cognitive responses in real time. What sets this apart from other indoor cycling machines?
1: 가장 큰 차이점은 처음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인도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포커스가 밸런스와 인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자전거는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타야 됩니다.
0: Ah, so it's all about balance, this machine. 예, 예. Wow. So can you show me?
1: Yes, why not? 먼저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오스크 로그인을 누르고 이렇게 사진을 지금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0: Oh, wow.
1: 예, 저희 어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게스트로도 충분히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0: Okay. 예. You got to stay in the middle. Okay, so you get on the bike like a regular bike. Okay, and then start to pedal. Oh, I see. Wow. You've got to keep it in the middle. Well, it seems pretty easy. I think I can do it as well. Can I have a try?
1: Oh, yes.
0: Okay, fantastic. So, do I need to log in again as a guest? So, male. Unfortunately, too old. Don't look at that. My height. My weight as well. Oh, dear. Okay, perfect race. All right. So, 10 seconds to get up. Oh, wow. Okie dokie. Here we go.
1: 절대 넘어지진 않습니다.
0: Oh, it's 그런데... very safe, yeah. 네. Oh, it's quite tricky. It's not easy. Oh no, oh no. Much more difficult than I thought. Oh, and how fast do I need to? Oh,
1: 굉장히 몰입하게 만드는 거.
0: Yes. 네. Wow, your whole body feels connected. Oh no. Did I lose? Oh,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Wow. Oh, but it is like a real bicycle. Wow. The company has helped users experience the movements for balance, which are similar to a real bike ride. The system has improved safety, and it is equipped with precise sensor technologies. Therefore, it provides an exercise program which is almost the same with outdoor cycling. I heard you've constantly broadened your fields of scope within the business, looking at now healthcare and disease prevention. What research are you focusing on at the moment?
1: 지금은 저희가 경도 인지 장애 또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에 대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균형 기능이 나아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가 임상을 2개월 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덱스로 측정한 결과 균형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ow. Real Design Tech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Especially in Japan and the UK, the company's platform has emerged as a functional healthcare platform. Based on the solid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support from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made its utmost efforts to lead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Running your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what do you see as the advantages?
1: Suwon 특례시는 일단 저희 직원들의 이제 집하고 가까운 장점이 먼저 가장 저희를 이곳을 옮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의 특징이 삼성시티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실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세빛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에서 또 이런 저희 같은 벤처 기업들에게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Oh, a wide variety of advantages then. So moving forward, what are your hopes and goals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1: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누구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는 80세가 넘어도 인지 기능은 40세, 50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전 세계 시니어들을 슈퍼 에이저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0: I hope we can all become super agers quickly. Today we've taken a close look at Real Design Tech,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help with healthcare and healthy living. We hope they gain more ground in the future and help us all live healthier lives.

0: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of diseases can offer the best chance of cur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We introduce Bontech, a developer of cutting-edge X-ray systems which can help patients get more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h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1: Ah, Bontech.
0: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X-ray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1: Wow.
0: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0: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1: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엑스선을 추가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1: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1: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2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0: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번 액션.
1: 위번.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5.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4: 왜 지역 같은데?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5. 와!
4: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5: you looked at the map.
6: Yeah. I looked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4: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MVA 대형.
4: 끝났어.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4: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아, 아닌 거야.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1: Oh. Yeah. It was fast.
0: 다음. 파미양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미양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미양,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세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미양.
1: 아, 이름이...
0: 파미양.
2: 아, 이름 모르겠네.
0: 정답은 오.
1: 아,
2: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Oh, it's...

0: 볼까? 정답 X.
1: 아.
2: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3: 답이야.
0: S. 정답 X.
1: 아. 아.
2: 얼굴이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 are going?
1: Gyeongju.
2: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0: capital
2: of Silla.
3: Silla.
2: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Godzilla, exactly.
4: Wait, so who is King Munmu?
2: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2: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Actually, I've been to
7: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은사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 감은사는 올라가시면 이 우리나라의 삼청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8: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9: This looks very old, right?
8: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 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8: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8: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5: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8: Yeah.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10: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네.
11: 갈 때마다
10: 다 다른 매력이
12: 갈 때마다 달라요.
8: 자, 네,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5: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13: Yeah. 뭐 다른 그게 피해본 일이
8: 그 수중릉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졌대요.
4: 문무왕의 영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8: 아, 본 사람 있어요.
4: 본 사람 있어요?
8: 네, 본 사람 있어요. 그 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에요.
12: 신문왕.
5: 2 years after the passing of King Munmu, King Shinmun received a report which said a small island out in the East Sea is floating towards the Gamunsa Temple. He personally went and saw a turtleback-shaped island with bamboo trees growing on it. King Shinmun went to the island and saw that King Munmu has changed into a dragon and instructed him to take a bamboo flute. King Shinmun blew on the bamboo flute called Manpa Sikjeok every time something disastrous happened.
7: Even after his death, he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protect the whole East Sea and the whole country. So that is something which came to my heart.
5: King Munmu is the sole king in the world to ask to be buried at sea. We can sense his desires, his wish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its people, even after his death.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could sense strong significance of the love King Munmu had for his country.

0: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인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반장.
2: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5: 오.
2: 아,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7: Kind of a cool name.
8: That sounds better actually.
6: That's a really cool name.
9: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all maps.
7: Oh really?
10: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봄겨울에 많이 먹었지 뭐.
1: 한겨울에.
0: 점심에 다 그거예요. 그 쌀이 작으니까 밥도 끝나면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한밥에 나오면 방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베리빌룸도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좁쌀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런 거 안 했어.
5: 아욱 이파리 있으면 아욱 이파리 좀 뜯어놓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라고 남았더라고. 국수를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고 왔어요. 10월까지 버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었어요.
4: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딸하고 우리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 해먹으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고기만 넣고 이제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국물이 되고.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겁게 해가지고, 배추 절여서리 넣고서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에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그래서 문제.
4: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4: 빨간 게 없지.
5: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깜짝했던 영종이. 그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6: 그때부터 쌀은 안 돼요.
4: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알지? 고구마를 썩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도 뭐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는
4: 넣고. 밀가루 끓이지. 호박잎도 넣고.
6: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앱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계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맛은 있어 끓여 먹어도 지금
4: 소화도 잘 되지.
0: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그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처럼 뭐 뭐가 한 수저 몇 그람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요.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덜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 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량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을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죠.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파낼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구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에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은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아서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뭐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 오르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해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 한 내가 보은이에요. 과일화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 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 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끄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곰이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은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은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παιδί.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자두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했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23년도 향품증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술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을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0: 여기가 감자하고 강낭콩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심는 데예요. 감자는 보통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어갖고 수확은 하지 전후로 그때 이제 수확이 끝나죠. 종자를 그 군에서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종자가 거진 홍천 감자가 많이 들어와. 홍천서 보급하는 감자를 받아다가 이제 우리가 종자로 해서 심죠. 거진 집집마다 감자는 조금씩 다 심어요. 자기 먹으려고. 여러 가지 요리는 다 해 먹는 거죠. 뭐 감자 뭐 저 채 썰어서 뭐 그 뭐라 그래야 돼. 기름에 이렇게 튀겨 갖고 먹는 방법. 그다음에 뭐 도리탕 같은 거 할 때 넣어서 먹는 거. 뭐 해서 밥 먹을 때도 감자를 넣어서 쪄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거진 다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죠. 먹는 걸로.
1: 감자 범벅, 감자 범벅, 감자, 강낭콩, 예, 소금, 유수가, 밀가루. 그러면 감자를 먼저 까서 저 솥에다가 이제 앉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이제 반죽해가지고 뜯어 넣는 거지 그냥 이제 저기다 감자 끓을 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낭콩 이런 거 먹고 다 넣고선 하면 다 익으면 이제 그게 감자 범벅이야. 간단하지 뭐. 지금 이거는 뭐 저기 요새 요즘 이제 많이 흔히 해먹지 감자 나올 철에는.